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희,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노래, 그리고 질라티나 갸우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그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진부하지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서 입 밖으로 항상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라. 벌써 9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저녁이 찾아오는 시간도 하루하루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덧없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괜히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거, 또 좋은 음악 한 곡 듣는 것, 가을바람이 좋은 날 잠깐 걷는 것, 이게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너무 멀리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7: 카티프로 시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이중 협주곡 A단조 오프스펙 E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과 트롤스 메르크의 첼로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의 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도 브람스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가을엔 브람스죠.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647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예쁜 하늘 그리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9월 아침입니다. 저희 동네는 중랑천을 따라 걸으면 큰 나무에 가지가 쭉 뻗어서 나뭇잎들이 녹음의 향연으로 강한 가을해를 막아줘 걷기 좋은 예쁜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네 가까이에 두 곳의 도서관이 있지만 저는 여기 도서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은 텀블러에 커피 담아서 천천히 걸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사서 선생님 그리고 저밖에 없는 도서관. 책장에서 책을 꺼내고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의 마음의 치유, 치료하는 도서관 참 고맙습니다. 지치신 아당분들 계시면 도서관에서 마음의 치유해보세요. 이렇게 권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도서관 가는 길까지 그렇게 예쁘니 정말 최고네요. 예쁜 길 걸어서 도착하면 또 그렇게 아늑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두 분만 계시는 그렇게 쾌적한 도서관 독차지 하신 우리 청취자님이십니다. 그럼 귀에는 살짝 이어폰을 꼽고 아담과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 듣고 나도 도서관 가야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자, 이어진 곡은요. 우리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마폴라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함께하시죠.

아마폴라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진희 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구점 계산대에서 9,000원을 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가 그냥 현금으로 냈습니다. 카드값 명세서에 이게 찍히는 게 왠지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3억 원짜리 인건비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17개 매장의 인력 배치를 조정했고 2명의 채용을 보류했고 한 매장의 근무 스케줄을 전면 재편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5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 중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 결제는 위에 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안이 회의 5분 만에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문구점에서 저는 오랜만에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감자빵 모양으로 할까 동물 모양으로 할까, 이건 좀 딱딱한데 이건 소리가 나네 이게 낫겠다. 아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골랐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좋았던 건 슬랑이가 아니라 고른 것이었다는 걸.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 중 하나로 자율성을 꼽습니다.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좌절되면 동기가 떨어지고 안정감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성이 선택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자율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율적인 겁니다.

저는 매일 큰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검토하고 정리하고 제안하고 전달합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는 문서는 많은데 제 결정인 문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 3억보다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2026년 상반기에 촉감 완구 시장이 커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말랑이와 슬랑이와 왁부볼, 키캡 같은 것들이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액이 전년 대비 10배 넘게 뛰었다고 했습니다. 동묘와 창신동 완구거리에

큰 손님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이걸 작고 확실한 즐거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큰 만족보다 즉각적인 작은 만족을 찾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작아서 고른 게 아니라 작은 것만 고를 수 있어서 고른 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가 퇴근길에 2,000원짜리 물건 앞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고릅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내가 주인인 순간입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결핍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9,000원으로 통제감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효율적인 거래입니다. 문제는 9,000원이 아니라 통제감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통제감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문구점에 안 가도 됩니다. 그날 산 슬랑이는 지금 서랍에 있습니다. 푸딩 모양입니다. 눌러보면 안쪽이 물컹하게 밀립니다. 여전히 잘 돌아옵니다.

아, 이 새소리가 참 예쁘죠? 아, 토셀리의 세레나데, 이 새소리를 입힌 앙드레류의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들으셨습니다. 앙드레류가 주연은 마스트리히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김지인의 책, 팀장님의 책상 위엔 슬랑이가 있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9,000원짜리 슬랑이가 3억 원짜리 예산안보다 만족스러웠다는 이 사실이 참 재밌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내가 골랐다.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였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 동안 그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꽤 많이 만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춰야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메뉴 하나를 고르고 오늘 뭐 입을 옷을 정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고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의외로 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큰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몇 번쯤은 이건 내가 정했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그런 작은 선택 하나쯤은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자율성이 이렇게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율성도 꼭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야당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망고 아빠님이 아까 전에 시간을 아껴서 잘 써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반짝이는 두 시간을 만들기 위해 출첵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반짝이는 두 시간 참 예쁜데요. 시간을 아껴 쓴다는 건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햇살 한줌 받으면서 걷는 10분, 뭐책한 페이지를 넘기는 여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듣는 시간, 그리고 뭐 가족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한 토막까지 그런 순간들을 붙잡는 게 진짜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가운데 여덟 번째고 아침 인사 모겐 그로스 듣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가운데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까 제비꽃 여인님이 저번 주 오스트리아 빈 여행했는데 저는 김정원님 생각이 났어요. 가끔 정원님이 들려주었던 빈이 생각났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빈에 다녀오셨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어저께 그 저희 선생님 만나서 한참 동안 함께 한 일주일 함께 지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선생님하고 나눈 얘기 중에 빈의 날씨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빈에 있었던 그 시기랑은 지금 너무 달라 하면서 얼마나 더워졌는지 이제는 그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원래대로라면은 상당히 쌀쌀해졌을 그런

시기인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슈베르트는 뭐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고 빈 골목골목에 슈베르트의 흔적이 있죠. 그 가운데 저도 참 즐겨갔었던 그린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빈 북쪽 외곽에 그 칼렌베르크 언덕 아래에 자리한 포도밭 마을인데요. 뭐 슈베르트뿐만 아니라 베토벤, 뭐 슈트라우스 여러 화가들까지 아주 즐겨 찾던 그런 빈 전통 와인 주점, 호이리거라고 하죠. 그런 주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데 조금 이렇게 해가 뉘연이어질 때 거기서 이렇게 와인 시켜서 마시면서 또 거리 악사들, 그 식당에 거리 악사라고 할 수 없죠. 식당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악사들의 연주도 듣고 담소도 나누고 참 정겨운 곳인데요. 생각이 나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3권 오프 43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나비인데요. 서정 소곡집 66곡 가운데서도 특히 널리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음향과 가볍게 떨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비가 이리저리 날갯짓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외로운 방랑자라는 곡인데요. 방금 전까지 가볍게 날아다니던 나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홀로 길을 걷는 사람의 쓸쓸한 마음을 담은 듯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이 이어집니다. 자,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과 외로운 방랑자의 발걸음, 서로 다른 두 장면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서정 소극집 3권 가운데 1번과 2번, 1번 나비 그리고 2번 외로운 방랑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빨강머리님이요. 오랜만에 이 곡 한번 들을까요? 툭 던지듯이 신청곡을 놓고 가셨네요. 아, 저도 마음이 딱 동한 곡이라서 오늘 일부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제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모소, 제임스 헤넷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우리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조병화 씨 김성태 곡 추억, 박신화가 지휘하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2943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정원님, 햇살이 맑은 9월 오늘은 저의 50번째 생일이랍니다. 이렇게 생일날 제가 직접 문자 보내는 건 좀 쑥스럽네요. 오늘 생일인데 저희 아들이 중간고사 시험이라서 미역국도 안 끓였어요. 저보다는 아들이 먼저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엄마 맞네요. 애들 모두 학교 보내고 청소하면서 정원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에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쉬운 번째 생일이면 또 특별한 생일이네요. 웰컴 투 50대. 네, 50대 잘 살아보시죠. 함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0: 세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무용을 결합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 17의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합시코드, 리코더, 비올라다 감바 연주와 두 명의 성악가가 함께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또 핸델과 프란츠 비버 등의 작품을 들려주죠.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입니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낭만주의 거장 시벨리우스 공연이 열립니다. 최영선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핀란디아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작곡가 류재준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국제음악제 가운데 개막음악회 심프 실내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등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가을의 속삭임 보내드렸습니다. 유섬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가희님이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곡입니다. 부모님 부탁으로 종종 연주해 드렸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곡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 곡 좋아하셨거든요. 저한테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이 정도 곡 쳐주는 멋있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피아노를 가르치셨다는데 제가 오버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김지한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김지한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이 어제 또 매월 마지막 월요일 밤 정파 방송인 걸 까먹고 녹음을 해놓지 않아 아쉬우셨대요. 그러시죠? 이게 늘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 방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제 방 안 하네, 그날이구나 하면 당황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 정파 방송 때문에 제 방 쉬는 날 가끔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저도 또 그걸 항상 안내하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찬바람 불면 정호님 비염 증상 있나요? 목소리가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갬성별님 얘기로는 무슨 콩을 끓여서 음용하면 증세가 완화된다던데 이것도 또 까먹었네요. 맞아요. 제가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조금 고생하는데 듣기 많이 싫으신가요? 작두콩이에요. 작두콩. 제가 작두콩 차 그래서 환절기에 많이 끓여 먹는데 아직 안 끓였거든요. 끓여 먹고 좋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요. 가을과 무척 관련이 깊은데요. 네 곡의 힌트막 들으면서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시죠?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꼭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씨 입력해놓는 창 왼쪽에 보면 일반이라고 써져있는 탭이 있는데 누르시면 비밀글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제작진들에게만 보내지는 비공개 글이 글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림스키 크로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를 타카쿠 니시자키의 바이올린, 골프 하르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참 매력적인 곡이죠. 우리가 종종 함께 들었던 곡인데 림스키 크로사코프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라 불리는 설화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세헤라자데가 샤리아르 왕에게 천일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숨을 건지고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퀴즈 난이도 중상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방금 들려드린 곡 천일야화 가운데 천 글자 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힌트 음악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를 펠릭스 사유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학의 즐거움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죠. 자, 오늘의 정답은 곡 제목에 있는 가을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드렸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글자 천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위스의 영웅 윌리엄 텔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억압에 맞선 스위스 사람들의 투쟁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곡의 이 박진감 넘치는 리듬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은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천일야화의 천, 또 가을, 그리고 말까지. 자,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막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꽤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노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 땡, 높을 땡, 말 땡, 살찔 땡. 자, 오늘의 정답인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 보고 제가 원고 보고 아주 빵 터졌어요. 마지막 힌트 음악은요, 헤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맑거나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노래인데요. 오늘 정답의 한 글자는 바로 비입니다. 한자는 다르지만요. 자,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아, 음악에 취합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해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 우리가 이 앨범도 전곡 감상으로 쭉 들었었죠.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천고마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죠.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859번님, 그리고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907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주신 1939번님, 이렇게 세 분 다 정답 천고마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유,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았나요? 중상 정도 맞죠? 네, 처음에 문제는 뭐 조금 어려웠지만 힌트 음악 들으면서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우리가 전곡 감상으로 들었던 곡이에요. 우리가 슬라브 무곡,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전곡 들었었는데 오늘 작문호 46 가운데 1번 C장조 프레스토를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안토니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46의 1번 C장조 프레스토를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 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

0: 나는 방법
1: 1533-1566
0: 세라하인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 첼로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입니다. A단초 도시번호 8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장 폰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11: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0: 리브영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맷 데이먼은 영화 마션의 출연 제의를 거절하기 위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인터스텔라를 막 끝낸 직후라 방금 우주에 고립됐던 역할을 했는데 또 고립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어서요 라고 했더니 리들리 스콧 감독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

천만 배우 맷 데이먼도 나이가 들어서야 배우게 됐다는 인생의 진리.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사실 나 자신이었다. 이것만 기억해도 눈치 보느라 미뤄놨던 일 하나쯤은 시도해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마션 중에서 도나 썸머 핫스타프였습니다. 오늘은 맷 데이먼 인터뷰로 시작해 봤는데요. 인터뷰 영상 보니까 옆에서 앤 해서웨이도 그렇게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깨달으면 정말 자유로워지죠.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어릴 땐 사람들이 전부 나만 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전혀 아니네. 라고. 여러분, 저도 정말 인생 통틀어서 제일 깨달은 진리가 사실은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 없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인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나다. 그 지나친 관심이 있는 건 나다. 아까 또박이님이 그러면 나한테 관심 있던 건 나 자신이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그 지대한 관심을 쓰는 만큼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네. 내가 나한테 관심 갖는 만큼 남한테 관심을 가지면 한 사람도 관심 갖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쵸. 맞지 않나요? 라큐님, 오히려 남자 신경 쓰느라 어색해지면 그게 눈에 더 띄게 하는데 참 막상 하려면 쉽진 않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맞아. 진짜. 알면서도 저는 우리 MT 갔을 때 노래 한 곡 못 불렀는데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서. 네, 남 신경 쓰느라 어쩔 수 없죠 뭐. 내 맘이죠. 내 맘. 남의 신경을 전혀 안 쓸 순 없겠지만 불필요한 긴장감은 이런 생각들만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0: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이상민님, 깍 체인소맨이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결말을 알고 들으면 애틋함이 밀려오는 영화음악 두 곡이었죠. 우선은 먼저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허, 그녀 중에서 포토그래프. 이 곡은 3771님 신청곡이었어요. 에고, 갈수록 노안이 정도를 더하니 오타가 많이 나네요. 가을은 영화가 많이 보고 싶어져요. 강희 씨도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신청곡도 있어요. 영화 허 OST 중에서 포토그래프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이렇게 오타가 많아지면 점점 문자 보내기가 싫어지는데 또 이렇게 저희에게 신청곡까지 성의 있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에서는 AI인 사만다가 테오도를 위해 만든 음악이에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사만다. 테오도로와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을 피아노에 투영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포토그래프. 테오도로와 함께 있는 순간을 음악 속에 붙잡아 넣은 그 사진 같은 곡.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중에서 슬로우 썸머 이브였어요. 덴지와 레제가 불꽃놀이 축제를 즐기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1분 30초의 아주 짧은 피아노 곡이지만 체인소맨 팬들에게는 여운이 길게 남는 사랑받는 OST예요. 네. 작가님이 강디는 오마이걸 미미씨 유튜브 채널 민PD에 출연해서 체인소맨 설명 열심히 들으시던데 입덕은 아직 못하신 거죠? 아, 지금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클로저 중이라서. 사실 그저께 한번 생각났는데 또 까먹었네요. 아, 사실 요즘에 다른 애니메이션에 입덕해가지고 유루캠이라고. 유루캠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지? 쿠팡? 웨이브? 이런 데 나올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넷플릭스엔 없는 것 같고. 네, 그 일본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캠핑을 좋아하는 거예요. 혼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 한 명이 캠핑을 시작했는데 이제 친구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붙어서 총 4명이 된다나? 아직 초반인데 또 까먹을 수 있죠. 중간에 보다가. 근데 거기에 실제로 캠핑 장비도 실제 캠핑 장비가 다 들어가고 얼마 전에 저랑 가끔 저희 집에 오시는 오지은님 가수분 그 오지은님이 사다 주신 사발면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하는 음식들이랑 그 현실이 애니메이션에 녹아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캠핑 간 기분 들어요. 그리고 만화도 눈이 크고 엄청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푹푹 빠졌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들을 음악도 또 네, 일단 넘어가고 자유바다님 강희님 보고 싶어요. 보라 언제 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합니다. 내일 모레 그날 영화 퀴즈도 하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6667님이 6살 나은이 병원 재활치료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6살 나은이 어디 아픈가요? 모아나 OST 신청해요. 나은이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셨네요. 나은아,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라. 네. 모아나 OST 중에서 아울리 크로발리오의 How Far I Go 듣겠습니다.

예,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호흡을 넣으면 이렇게 한 호흡이 떨어지는 걸까요? 흥이 좀 떨어진달까? 아. 애니메이션 싱!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스티비 원더의 페이스 또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진짜 9월, 9월 근데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계절? 좋은 달인 것 같지 않으세요? 몇 달 좋아하세요? 9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하루 남았네요. 또박이님 말처럼. 맞습니다. 실제 상황 맞아요. 맞습니다. 토끼님, 남편이 여름휴가 때 운동하다 무릎을 다쳐서 수술 후 3개월 병가 재활 중인데 덕분에 최영음을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방금 전 사연 들으며 우리 집에 2살 나름이도 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네요. 나름이 이름 예쁘다. 무슨 나름이에요? 뭐 하기 나름이다 막 이런 그런 나름인가? 뜻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나름이. 이름 예쁘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아름이, 나름이 이렇게 가나? 1186님, 수원이에요. 어제 동네 한복수선집 개업했어요. 한복수선하며 즐겁게 방송 들어요.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와, 한복수선집? 한복집이 아니라 수선하는 집이요? 네. 네. 한복수선, 한복이 없어서 근데 수선을 못하네. 한복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거기 한번 꼭 수선집 가서 수선해보고 싶네요. 꽃비님, 10월엔 휴직도 끝나고 다시 출근하려니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설레기도 한다니 참 다행이고 듣기 좋으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Earth in the Fire 가나요? 5피트 가나요? 네, 영화 5피트 중에서 앤디 그래머의 Don't Give Up On Me. 네, 그 전에 먼저 드웨인 존스, 라이언 레이놀즈, 갤 가돗 주연의 영화 레드 노티스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에드 시런 목소리예요. 퍼펙트.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셨던 곡은 영화 레드노티스 에드시런의 퍼펙트, 에드시런이 결혼식 장면에 카메오로 출연해서 불렀던 곡, 노래하다가 경찰한테 끌려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기타로 저항하는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5피트 보셨어요, 여러분? 5피트 중에서 앤디 그램의 Don't Give Up On Me였습니다. 5피트 영화가 울고 싶을 때 보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펑펑? 근데 저는 그렇게 울진 않았는데 재밌게 봤어요. 약간 청춘 드라마? 착하다? 이쁘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낭포성 섬유종에 걸린 그 두 남녀 이야기인데요. 스텔라랑 윌, 이 두 사람이 영화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5피트 이하로 접근해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질병이에요. 둘이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근데 첫눈에 반했는데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구 큐대가 6피트에서 1피트, 그 당구 큐대 거리 그 거리래요. 그래서 큐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거리 이상 가까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사랑님 그런다고 막아지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병원 밖 데이트를 결심하는데 사랑의 힘이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스텔라가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런 대사와 함께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옷도 되게 예쁘게 입어요, 여주인공이. 그리고 되게 친숙한 외모예요. 되게 재밌는 느낌이 있달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지세요. 삶을 낭비하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좀 울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지세요. 뭐 함부로 막 범죄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도 만질 수 있고, 네, 삶은 정말 낭비하기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비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영화 50가지 그림자 행방 중에서, 네, 아, 행방이 아니라 해방 중에서 헤일리 스타인펠드와 블러드팝의 캐피탈 레터스, 네,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메이비님 듣고 계신가요?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영화 50가지 그림자 해방 중에서 헤일리 스타인펠드 블러드팝의 캐피탈 레터스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허둥 강이 닉네임 추가요 하셨네요. 나무그늘님.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따라 정말 허둥대네요. 네. 이게 또 생방에 네, 묘미라고 하기엔 너무 죄송하네요. 하지만 이제 생방이라 곡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신춘영님, 강디는 연기하면서 안경 캐릭터 맡으신 적 있으세요? 네, 안경 캐릭터 하면 이렇게 안경 이렇게 약간 끌어올리는 모범생 캐릭터 말씀이세요? 그런 역할은 맞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허둥지둥 하는 캐릭터를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캐스팅을 하나 봐요. 네. 주디님, 오늘따라 마음이 더 센치해지는 음악이 하셨네요. 우리 주디님, 가을 타시나 보다. 약간 타셨나 보다. 요런 계절 타는 사람 너무 좋아요. 전 항상 약간 낭만 추구파라, 근데 계절 타시는 분들 있으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말들도 하고, 아, 가을이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네, 커피 마시자고도 하고, 또 다른 주제를 던지기도 하고, 체험해서 가을 실컷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적인 질문이 참 많네요. 네, 무슨 계절 제일 좋아하냐고도 여쭤보셨는데, 저는, 8월? 8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을 좋아하다 보니까 9월은 곧 여름이 떠날 것 같아서 무섭달까?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들으면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리더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9: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8: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9: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8: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9: 10월 오픈 때 가보자.
8: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10: 여러분, 어느덧 끝날 시간이네요. 네, 미비 포유 중에서 클로버스의 Don't Forget About Me 끝곡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Is it true you watch it out?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0: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성원 에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성원 에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아침이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많아지겠다 싶어요. 벌써 얇은 이불 한 겹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겹 돌돌 말고 누워서 5분만, 10분만 그러다가 화들짝, 벌떡, 후다닥. 그게 또 가을이 왔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화들짝, 벌떡, 후다닥. 이 세 단계가 몸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 행동인지 아시죠? 내 몸을 위해 천천히 일어나고 느리게 움직이는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마음에도 필요해요. 가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이 노래들이 이토록 좋았던가 알면서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천천히.

0: 선선해진 공기와 참 잘 어울리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원진과 류금덕이 함께했어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12시에 만납시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만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이수영 DJ를 대신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과 12시에 만나고 있어요. 아, 피키님이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떨려요. 이 노래 가사에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 뭐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저 지금 여러분께 위로받고 싶거든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편하게 하디라고 불러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열만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영님이 요즘 진짜 서늘해졌어요. 이미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었어요 하셨는데 저 오늘 아침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알람 당연히 듣고 당연히 눈을 탁 떴는데 왠지 정말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눈을 다시 감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리스님은 판교에서 9507 아, 9507번 버스를 타셨대요. 근데 제 목소리가 나온다고. 판교 9507번 버스 기사님 최고라고 하셨네요. 최고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 드라이빙 함께해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기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마포극장님께서 하디 가요 프로그램에도 잘 어울리는 듯해요 하셨는데 이게 신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흥이 나니까 이 노래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렀습니다.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였고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었어요. 이 노래 제가 어제

우리 명예 PD님께 슬쩍 신청했는데 바로 또 들려주셔가지고 김지영님도 깍 주얼리 하셨고 이호준님은 주얼리 네가 참 좋아 나오면 우리 집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로 변신하신대요. 이거 짝짝짝 다들 하셨죠? 별처럼님, 하디 지각하면 어찌 되나요? 하셨는데 지각하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닌 척 해야죠. 아까 왔는데 그 커피 사러 다녀온 척 하고 이제 태연하게 슬쩍 하지만 당당하게 자리에 탁 앉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언제나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각도 기세입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어쩌다 한 번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슬쩍 기억하세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문자창 열려 있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롯디 라떼 마음님은 기차 여행으로 낭만 충전 중이시래요. 홀로 기차 여행 떠나셨다고. 부산에서 무궁화호 탔는데 풍경과 음악과 커피 너무 좋습니다. 대전 현충원 가서 아빠 보고 오신대요. 큰딸 왔다고 좋아하실 거라고. 코요태의 만남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왜 안 되겠어요. 낭만 여행의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코요태의 만남 띄워드리고요.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까지 들어보죠. Do you want a bump?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스페셜 DJ 하유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노래 두 곡을 이어 듣는데요. 왜 이렇게 속이 쓰린지.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였고요.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4298님 청해 주셨습니다. 지갑은 얇아져도 우리 귀는 또 풍부하게 호강할 수 있잖아요. 8208님, 제 일이 운전 업무라 열만 들으면서 운전하는데요. 목소리가 상큼해서 잠이 다 도망갔습니다. 늘크크 아저씨가 좋아하는 노래도 나오고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다들 외치셨죠?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늘크크라는 요즘 용어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젊으신데, 제가 볼 때는 젊으신 것 같아요. 9078님, 찐빵 만드는 공장 알바생입니다. 항상 과장님이 타방송 틀어놨는데 어제 퇴사하셨대요. 그래서 주파수 CBS로 바꿔놓고 여럿이 함께 들으면서 일하게 됐어요. 와!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매일 만나요. 캬, 좋습니다. 매일 12시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임인자 이모님 생신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임인자 이모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군대 내무반에서 선임이 TV 그 텔레비전 돌리다가 없어지면 그 다음 순번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찐빵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날이 서늘해지면 찾아오는 소소한 길거리와 편의점의 행복, 찐빵. 캬, 행복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찐빵 공장에서 또 CBS가 나온다니 뿌듯합니다. 계속해서 채널 사수해주세요. 믿겠습니다. 9907님과 함께 드릴게요. 모세의 사랑인걸, 그리고 팀입니다. 사랑합니다.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올품.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4: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채별님께서 이기찬 미인 노래 듣다 보니까 구구절절해서 눈물이 핑 도네요 하셨네요. 이 노래 듣고 눈물 뚝 끊으세요.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 노래 듣고 열만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확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페셜 DJ 하유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2부 첫 곡은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이었어요. 참 음악 잘하는 친구들이죠. 아,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0만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0: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12시에 만납시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해.

너무 들썩들썩했더니 머리가 갑자기 핑 돕니다. 이게 바로 열만 그 클럽의 맛이군요. 아, 헤라의 질투, 손상미의 노래 2105님 청해 주셨는데요. 2105님께서 요즘 참 옷 입기 어렵습니다. 신상 니트 사서 걸어두고 보고만 있어요. 카드값은 이미 빠져나갔는데 여자들 옷장은 매직이에요. 입을 옷이 없어! 라고 봤습니다. 이거 정말 공감하는 게요. 내가 아무리 언제 내일 뭐 입어야지 생각하고 자도 그 다음날 다 바뀝니다. 약간 눈 뜨자마자 느껴지는 그날의 온도, 습도, 분위기, 무엇보다도 내 기분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하신 곡은

찬이의 헤어지는 기회, 백지영과 태견이 함께한 내기의 캔디까지 신나게 들었습니다. 하, 너무 신나네요. 여러분 혹시 그 몇 개 국어로 사랑해 말하는 거 아세요? 이 내기의 캔디에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I love you 아실 테고, 아이시떼루, 중국어로는 워아이니 나오죠, 가사에. 프랑스어로는 주땜라고 하고요. 독일어는 이히리베디히, 그리고 스페인어 떼케로 가사에 나오고, 이탈리아어로는 띠아모라고 한답니다. 저도 검색했어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기 좋잖아요. 5095님이 하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병원 진료로 조퇴했는데 이 시간에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그럼 가요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옆 동네 표준 FM에서 오후 4시에 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할 일이 사실 없는데 이렇게 매일 팝 소개를 하다가 가요 들려드리니까 색다르고 좋아요. 정말 이 팝은 팝의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가사를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가요, 이 우리말 얼마나 좋습니까? 세종대왕님 정말 만세예요. 5095님이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해 주신 곡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띄워드리고요. 카더가든의 나무 5856님과 함께 들어보죠.

하실 거예요. 트와이스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아마 비주의 곡으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상큼한 목소리로 들었고요. 백아연의 쏘쏘는 1252님 청해 주셨네요. J2님께서 하디 채널 잘못 돌린 줄 알았잖아요. 아침에는 그리 쌀쌀하더니 지금은 햇살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계절이 딱 지금인 것 같다고. 근데 그래서 이 가을이 더 매력 있는 거 아닐까요? 약간 밀당의 고수 같아요.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철벽 탁 치는 것 같더니만 오후에는 또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 이 날씨의 스킬을 배우면은 아마 연애 고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미 마음을 좀 뺏겼어요. 제 최애 계절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계절인 것 같습니다. 0837님은 이곳은 가죽 장갑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하셨어요. 겨울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 진행자 바뀐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공장은 CBS 고정이거든요 라고. 우와, 가죽 장갑. 아까 그 찐빵 공장도 그렇고 쌀쌀한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어머, 바쁘시겠다. 저 진행자가 바뀐 거는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또 찐팬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영광이에요. 채널 어디 돌리지 마시고 93.9 늘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아, 이 노래 또 휘파람 소리가 매력적이죠. 이 곡 띄워드리고요. 9190님이 저는 보육교사예요. 차량 등 하원하면서 종종 듣는데요. 좀 나른합니다. 잠 깨라고 하늘 땅 별 땅 신청해요 하셔서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까지 들려드릴게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베스티 연애의 조건이었어요. 이 노래가 2013년에 나온 곡인데 최근에 역주행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공장에서 청취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8487님도 여기는 김치 공장입니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들 하시네요. 반가워서 보내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공장 연합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까 봐요. 우리 540 PD님께서 보내드려야 된다 하셔가지고 쏘겠습니다. 대신 꼭 채널 고정 약속해 주셔야 돼요. 스페셜 DJ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이제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마콩고님 청해 주셨어요. 양파의 노래 사랑 그게 뭔데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오후 보내세요. 우리는 내일도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0: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양념 재료인 고추는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임진왜란 때 외를 통해서 한반도에 전해졌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음식은 그다지 맵지 않았던 거죠. 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매콤한 프로그램 한동준 FM 팝스는 칼칼하고 매운 음식, 매운 음악으로 갈매기 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허니 허니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맘마미아 가운데에서 보내드렸죠. 3545번으로 좀 전에 뭐지? 말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소리였어요. 이런 웃음소리. 굿라이프님도 허니 허니 반갑습니다 그러셨고요. 조윤진 씨 구수하고 시원한 맛도 있는 FM 팝스 그러셨고요. 이금하 씨는 매콤.

0: 고등어 조림이 갑자기 먹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맛있는 한국인의 밥상 방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호레노츠님은 매운 얘기 잔뜩 하시더니 첫 곡이 너무 달달하지 않냐고 그러셨어요. 달량이님이 드라마에서 봤는데 고추가 독약으로도 쓰였다 그러네요. 고추 하긴 그 멕시코의 그 진짜 진짜 매운 고추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제가 한번 그것도 안 매운 거라고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어우, 제가 좀 맵찔이거든요. 랜디님이 명절 음식 거의 다 해결해 가는데 칼칼한 음악 좋아요 그러셨어요. 칼칼한 음악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두개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6: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CBS FM

Electric Light Orchestra All Over the World, Boston의 Peace of Mind, Asia의 Heat of the Momen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눈치원님이 역시 명곡의 전당 FM 팝스 하늘만큼 러브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영수오피아님이 서울 날씨 좋죠. 여기 교토는 비가 많이 내리네요. 집도 나면 고생이라는데 운동화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양말이 젖어갖고 꿉꿉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교토 가셨네요. 그 일본에 지금 비가 동경인가 어딘가는 무지하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고 저 뉴스에서 봤는데 교토도 눈이 내리네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미니 리포터의 Loving You, 올리비아 뉴튼전의 Have You Never Been Mellow. 그야말로 멜로우 멜로우한 노래들이죠. 먼저 미니 리퍼톤 Loving You.

0: 저는 가끔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빛이 바랜 그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품에 안겨본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라를 지키러 전쟁터로 떠나셨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걸 몰랐던 저는 아버지를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부러웠고 아버지가 없는 게 서러워서 참 많이도 울었죠.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내 자식이 울면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신다면서 제 등을 도닥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서울 현충원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명용사 위령탑 앞에 한참 동안 말 없이 서 계시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1: 네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어.
0: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두고 떠난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뒤로 하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의 원망은 그리움이 됐고 그리움은 자부심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고 어느새 아버지에게는 손자와 증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손자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을 마쳤을 때 제 마음은 남달랐는데요. 손자들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전쟁터로 향하셨을지 조금은 헤아렸을 겁니다. 그래서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도 내일 모레면 80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갑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서 말을 걸죠. 아버지, 저 많이 늙었죠? 그곳에서 어머니 만나셔가지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셨나요? 저는 아버지 보고 싶고요. 아버지 손도 잡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뒤에도 저희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오늘도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영원히

내 마음의 보석성 폴랭카의 파파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에서 전원균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증손주까지 보셨는데 이게 참 손자들이 또 군대 갔다 오면 와서 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그 뿌듯함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송이 님이 아유 저도 30년 전 56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술 드시는 걸 싫어해서 외면하고 싫어했는데 지금 제가 그 나이가 되니 술 한 잔 못 사드린 게 가슴에 못이 됐네요. 예. 0075번으로 아유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그리워지네요. 클레오파트라 님도 아빠 사연 나오면 저도 뭉클해져요. 저희 아빠도 직업군인으로 월남전도 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좀 있으면 기일인데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예. 아 6515번으로 보지도 못한 아드님이 그 정도로 그립다면 어머님은 또 얼마나 그리워하세요?

그걸 참으면서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셨다니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님도 아마 하늘에 가셔서 아버님과 그동안 못 나눴던 행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김신자 씨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이번 추석에는 사정상 못 가뵈서 10월 5일 날 가보려고요. 그러셨습니다. 퍼플 오드리 님도 아, 곧 10월 1일이면 우리 아빠 3주기네요. 큰 산 같은 우리 아빠 나이 먹어 그 이 나이에도 눈물 나게 그립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철의 여인 님도 보석성 내용이 가슴 뭉클하게 하네요. 들으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나이 탓인가요? 요즘 들어 사연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래도 꿋꿋 오랜 시간 꿋꿋하게 나이 들어가신 사연자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셨어요. 전원균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만 검색하죠. 한동준만 검색하셔도 홈페이지가 뜨니까요. 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찾으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입니다. 앤디 깁의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그리고 프랭키 밸리의 Grease. 이 노래는 안수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7: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6: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7: 경리나라.
8: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GL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조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도니 앤 마리오스 몬드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Morning Side of the Mountain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이글스의 Lying Eyes였습니다. 2709번으로 반려견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슬리퍼 하나가 없어졌는데 슬리퍼의 범인은 둘 중에 누굴까요? 예. 하여튼 까만 반려견과 하얀 반려견 두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8344번으로 우리 강아지 이름이 이백이에요. 이백이. 이백이 말티푸 미용하다 망치니까 치와와가 돼버렸네요. 강아지 미용은 역시 애견 미용사한테 해야 후회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되게 비싸대면서요. 저 요즘에 이렇게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반려견 많이 돌아다닙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저 식구처럼 지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FM 팝스에.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기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꽉 막힌

리얼 메코의 Another Night, 앰버의 This Is Your Night, 라부쉐 Be My Lover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강산해 님이 신나는 댄스 음악 최고입니다. 그래서 달량이 님도 오 예! 소시적 열심히 흔들어졌기든 노래라고 하셨네요. 아, 코스모스 님도 추억의 노래가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자,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Kenny Rogers, Kim Carnes, James Ingram이 함께 부르는 What About Me. Julio Iglesias와 Dolly Parton이 함께 부르는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이너서클의 Games People Play 그리고 파파 위니의 You Are My Sunshin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영시민님이 버스에서 듣는 한동준 FM 팝스 색다르고 좋네요. 540번 큰일 날 뻔했네. 540번 버스 타고 가는 중이고요. 저는 곧 내립니다. 기사님 차고지까지 안전운전하세요. 그러셨습니다. 540번 버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25분에 왔으니까 이게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네요. 네. 8205번으로 안세영 선수의 부상 없이 행복한 승리로 아시안게임 2연패 기원합니다.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세영 선수는 그냥 무적이잖아요 지금. 최고죠 최고. 아니 다른 게임들은 다 가슴 졸이면서 보는데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게임은 그럼 가슴 졸이지가 않아요. 무조건 이기니까. 하긴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부담도 많이 될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아, 참.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노래입니다. 록앤맨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6: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손뜨개 키링을 만들어서 아파트 이웃들에게 선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만든 키링을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았는데요. 한 시간 만에 다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기특해서 마치 제가 선물 받은 것처럼 마음이 환해지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오늘 우리도 하나씩 건네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경쾌한 리듬 김종국의 사랑스러워였습니다. 사랑스러운 화요일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자,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 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듯한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2: 중화역 가까이
13: 새집이 라온
12: 기다려온 서울 새집
13: 드디어 라온
1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서영은의 목소리, 사랑하는 날에, 그리고 오석준 웃어요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8933번으로 주셨는데 옆집 할머니 밭에서 당근, 고구마 수확하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4시를 기다렸답니다 하셨어요. 지금도 작업 중이신가 봐요. 아,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그러면 뭐 오늘 옆집 할머니께서 맛있는 거 해주시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에서야 명절로부터 자유부인이 되어 뒹굴거리며 음악 들어요. 쉬고 있는데 참 좋으네요. 6739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좋으셔야죠. 이 명절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단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피곤함들 완벽하게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해서 함께하는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7번째 만남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 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어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노래 들어볼까요? 861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0: 이어드린 노래 동행 최성수 씨의 목소리죠. 893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두 사람이죠. 추석도 지나고요. 가을이 깊어집니다. 승식이가 역시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2: 산책 좀 하고 왔어요.
1: 날씨 좋은데 기분 좋았겠네요.
2: 네, 그런데요. 요즘은 걸을 때 바닥을 잘 봐야겠더라고요.
1: 아, 왜요? 혹시 길에 뭐 돈 떨어졌어요? 아, 줄게.
0: 그러자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 목소리가 바닥을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뭘 밟았나? 별로 안 좋아요. 자, 화순이가 산책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이건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크루즈 승선권 하나, 부산 완탕 밀키트 세트 10개, 올바이오 유기농 레몬즙과 피부 개선 크림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첫 번째 노래 제목의 앞 글자, 두 번째 노래 제목의 앞 글자, 요걸 조합하면 정답이 됩니다. 아, 화순이가 길을 다니면서 요즘 조심해야 된다 그러던데. 자, 음악 감상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죠.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노래 앞글자, 두 번째 노래 앞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됩니다. 이 게시판 보니까요. 아, 이 게시판에서 묘한 냄새가 이렇게.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 나무의 잎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열매는 냄새가 고약하지만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하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오늘은 맞춰주고 계십니다. 김영남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것도 힌트가 되겠네요. 뱅크, 가을의 전설입니다.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의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지만 은행입니다. 은행. 8933번 작년에 강아지가 산책하다가 은행 열매를 먹었어요. 강아지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혼비백산해서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다행히 괜찮았지만 은행 떨어진 걸 보니 그때야 아찔했던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들 은행, 뭐 포도 몇 가지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추상엽 씨,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고 통장은 텅 비었는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길바닥의 은행 말고요. 은행의 머니입니다. 예, 주상엽 씨 화이팅입니다. 요즘 은행 지뢰밭이에요. 은행 열매가 밟혀져서 여기저기 으깨져 있더라고요. 모르고 한번 밟았다가 계속 냄새가 올라와서 괴로웠어요. 1829번. 그 신발까지 좀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조은수 씨. 저 성남 은행동에 사는데요. 이사 올 때 은행나무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가을마다 길에 은행이 떨어지는 걸 보면 동네 이름 참 제대로 지었다 싶습니다. 은행동에 은행나무가 참 많았나 봐요. 지역마다 그 유래가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재밌던데요. 네.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께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방송 마칠 즈음 선물 당첨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식이 화순이 퀴즈 당첨 안 되신 분들 항상 화요일에 만나니까요. 826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병수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0: 허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0764번으로 정해주신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에스더의 노래예요. 송에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 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 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이동원 씨의 가을 편지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0983님이에요. 편지 안 써본 지 정말 오래된 듯한데 군대 있을 때 써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편지지 봉투에 넣고 정성스럽게 우표 붙였던 그 추억들, 자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경대학교.
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랭가드 하세요.
1: 이젠 랭가드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혜정 씨예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현정 씨 그리고 김희진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95년 인천 주안에 있는 재수학원인 한샘학원에서 만난 김현정, 김희진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같은 반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며 쉬는 시간에는 함께 먹고 어울리면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힘들 땐 엄마에게 문제집 사야 한다고 2만 원 받아서 김현정, 김희진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실컷 소리를 지르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도 다 풀리곤 했습니다. 같이 울고 웃던 시절이었네요.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지나온 것 같아요. 현정이, 희진이 모두 2000년 제 결혼식에 올 때까지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요. 그 뒤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연락이 모두 끊겼어요.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고맙고 그리운 동생들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이
1: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자자의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1995년 인천 주안에 있는 재수학원 한샘학원을 다닌 김현정 씨, 김희진 씨.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김혜정 씨께는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37번째 만남 기대할게요.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영화 보셨군요. 3400님. 인턴을 보고 왔는데 극장에 최민식 씨 팬이신 중년 여성 부대들이 잔뜩 와 계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를 리메이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민식 씨 그리고 한소희 씨 주연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가 봐요. 어우, 볼 영화가 참 많은데. 영화 볼까?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박혜성 경아 감상하셨죠?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783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현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았나 봐요. 얼마나 놀랐는지 도둑 들면 어쩔 뻔했어요. 아들 들어오면은 혼내줘야겠습니다. 박혜영 씨가 주신 사연이에요. 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고요. 이런 건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응? 매번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니까요. 예. 0685번. 야, 이 0685님 그래서 계절 변화가 확 다가오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겨울 5리터 패딩 의뢰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직 가을인데요. 저희는 벌써 5리터 눈을 맞으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5리터 패딩. 어느 날 갑자기 입게 되겠죠. 왜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벌써 가을을 마시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나요? 8712번. 꾸벅꾸벅 졸고 계신가 봐요. 연휴 끝나고 아직까지 몸이 안 풀렸나 봅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계속 방아를 찧었어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잘 안 마시는데 커피 수혈 좀 해야겠습니다. 예, 이 시간 정도면 한 잔 괜찮지 않을까요? 연하게 만들어서 한 잔 하세요. 아, 이미 드시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윤신의 노래입니다. DJ에게 819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숙 그날 236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그 집 앞 이재성 씨의 노래는 7484번으로 청해 주셨던 노래였어요. 제가요 잔소리를 좀 했더니 남편이 화가 났어요. 지금 집안이 아주 냉각 상태예요. 남편 좋아하는 노래로 좀 풀어주고 싶은데 꼭 좀 들려주세요. 7998번으로 청해 주신 박주연 그댄 왠지 달라요. 오늘 남편의 모습이 많이 달라 보일 것 같은데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이 7998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아요. 잔소리는 그냥 1절, 1절 반만 할까요? 거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죠.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신청하셨는데 오늘 DJ 라이브로 이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두 분 빨리 화해하시기 바래요. 그댄 왠지 달라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여진 꿈을 꾼 후에 4767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편과 들꽃을 꺾어 꽃꽂이 해놓고 음악 들어요. 풍요롭고 행복한 가을입니다. 윤미숙 씨의 사연인데, 야, 이 그야말로 행복의 향기가 흐르네요. 같이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움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이수영의 노래예요. 덩그러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드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이란 무엇인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직장 동료에게 늦었지만 축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게 사회생활이겠죠. 웬만하면 기분 좋게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이 한 말, 한 행동은 잊어도 어떤 기분 들게 했는지는 잘 담아두는 게 사람이라는데, 괜찮은 기분 하나 나누는 거 괜찮은 사회생활이죠.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네요. 이런저런 사회생활에서 얼른 달아나서 내 기분, 내 생활 먼저 살피는 그런 저녁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 메간 트레이너 All About That Bass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사회생활에 대한 아주 큰 배움을 얻네요. 저 오프닝 처음 보고 진짜 깨알 웃음 나더라고요. 사회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소름이 끼치도록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그래요. 상대의 기분 살피고 기분 좋게 응해주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 아주 작은 것 때문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돌아가서 나를 안아주고 뾰족하지 않게 다듬어주고 허기를 달래주고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줄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그래요. 거기가 집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로 가고 있잖아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는 오늘은 이쪽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투표창으로 오셔서 얼른 투표하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4: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9: 1533, 1566, 세라하임.
8: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The Temptations, My Girl 들으셨어요.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연휴가 끝났는데 또 다른 연휴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가을입니다. 라고 제임스 봉님이 주셨는데 그쵸. 추석 연휴가 나흘이라 아 뭔가 좀 하루 정도는 더 있어줘야 되는데 약간 짧은 느낌? 섭섭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별 크게 뭐 얘기 안 했던 건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 일, 월까지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금, 토, 일 이렇게 있죠. 더 괜찮은 선물을 안 뜯어놓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기분이 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하실 생각이세요? 10월 9일에 저희가 공연 초대하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테네 법정에선 소크라테스와 고발자 멜레투스의

치열한 변론이 강렬한 힙합 비트와 랩으로 펼쳐진다.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에 초대합니다. 10월 9일이거든요. 한글날. 저녁 6시. 아, 요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요 공연에 초대합니다. 저녁 스케치를 못 들으시겠네요, 그날. 캐치님들 5쌍 초대하는데 해화동 놀 석영스퀘어에서 열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은 레인보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있고요. 레인보우로 그리고 샵 939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저는 전 직원 필수 온라인 교육 수강 마감일이 내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미 다 듣고 수료증 업로드까지 완료한 게 한 달 전이에요. 무려. 매번 마감 하루 이틀 전에 해버리다가 제가 개과 천선하기로 다짐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초치기로 바쁜 날, 여유 있는 저의 모습.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야호!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캐치님들은요? 저는 개과 천선하고 새 사람이 된 용신이고요. 캐치님들도 다 크고 작은 개과 천선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오시면 돼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Otis Redding,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Nat King Cole의 Kisses, Kisses, Kisses. 그리고 Buena Vista Social Club입니다. Amor de loca juventud. 열정적인 청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들으셨고요. 이 노래 바로 앞에 들었던 노래가 Otis Redding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곤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이흥주님, 저는 도서관 문해교육 담당자예요. 오늘 멀리 다른 도서관까지 가서 한글반 학생들께 드릴 책 10권을 얻어왔어요. 뚜벅이라 그 책들을 들고 퇴근했는데요. 한글반 학생들 생각하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기쁘기만 했던.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전소연님, 저는 박물관에서 일해요. 전시실 마감이 6시, 직원들 퇴근도 6시인데 제가 느려서 자주 1분씩 늦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다들 늦게 퇴근. 죄송했죠. 근데 오늘은 5시 58분에 마감했어요. 오늘은 마음이 가볍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발걸음이 공중에 떠서 걷네요. 행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앵두님이세요. 비틀즈의 In My Life 들으셨습니다. 단 1분도 낭비 없이 정시 퇴근의 미덕을 몸소 행하신 박물관 지기 소연님, 그리고 책 10권을 무겁게 들고도 아주 신바람나게 퇴근하신 이흥주님,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는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밥 대신에 찐밤 대신하는데 40개에서 50개 정도를 까 드신대요. 많이 드신다. 밤의 계절이네요. 밤의 계절.

이 바쁜 손이 바쁜 밤을 까면서 지금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파란 파도님 감사합니다. 자,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빌리 아이리시의 노래 들을 거예요. Birds of a Feather.

9078님, 결혼정보회사 등록하고 내일 첫 단체 소개팅이 있어요. 이 소개팅을 위해서 정장도 샀는데 마음이 중요하겠죠. 일단 가꾸고 나가려고요. 너무 설렙니다. 잘 돼야 될 텐데 9078님이시고요. 내일 아내 생일이라 실컷 장 보고 왔는데 정작 중요한 미역이 없네요. 또 나가야 하네요. 힘들지만 이쁨 받으려면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특대님 얼른 다녀오세요. 이어서 BTS 다이너마이트까지 들었습니다. CBS 음악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부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이번 연휴 때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5023님 사연인데 그 친구는 전신마비가 와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데 연휴에 외박 나온다고 해서 친구 보러 다녀왔거든요. 8개월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조금씩 재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의 스마트폰에 레인보우를 깔아줬는데 라디오 얘기하다가 쓰러지기 전까지 93.9MHz의 애청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신님 얘기도 나누고 저녁 스케치 얘기도 나눴고요. 재활을 하면서 레인보우 들으며 힘내는 시간 보낼 친구 보니까 행복했습니다. 10월에는 더 몸이 좋아져서 직접 사연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라고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1부 끝곡은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갈 건데요. 오늘은 이쪽.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레인보우에 오셔서 투표창에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메디힐
1: 토너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박 2일 남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방송 켜봅니다. 아, 음악이 막 뭉클해지는 귀갓길이에요. 2279님이시고요.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저녁을 옮기셨어요? 급하게 검색하고 들어왔잖아요. 5315님. 저는 이곳에 벌써 100일이 넘게 앉아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일 잔치도 했다고요. 코린 베일리 레, Put Your Records On.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양병삼 PD님이신가요? 이지연 PD님 휴가 가실 때 오셔서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4105님. 어제는 양병삼 PD님이었고요. 오늘은 박재철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미스터 리 PD가 돌아올 거고요. 어제 오늘 스페셜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후에는 오늘은 이쪽 해야죠. 오늘은 이쪽 가을 운동회 날이잖아요. 딱 오늘 가을 운동회 날 같지 않으셨어요? 진짜 아침에는 살살 이제 좀 쌀쌀한 느낌이 있다가 저녁엔 낮에는 막 땀이 좀 날 정도로 햇빛 굉장히 강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날이 가을 운동회 날이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가을 운동회에 출전하는데 어느 종목에 출전하시렵니까? 지금 선수 모집이 있거든요. 저희 레인보우에 오시면 투표창 열려 있으니까요. 투표하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2: 1544-7575.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5: 빽.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5: 빽.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노래 두 곡을 들으셨어요. 사실은 광고 후에 곧장 오늘은 이쪽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스페셜 PD가 온 관계로 좀 나중에 가자. 일종의 베리에이션. 네, 노래 두 곡을 들었는데 아니 우리 곧 그 출전하잖아요. 네, 선수로 출전할 건데 운동회에 막 준비하다가 노래 두 곡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지금 곧장 운동회로 지금 뭐 줄다리기 계주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운동장에 덜퍼덕 앉아가지고 노래 두 곡에 완전히 빠져들었네요. 다이아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먼저 들으셨고요. 토니 베넷,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들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은 이쪽. 대국민 이쪽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한창이죠. 가을 운동하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도 왕년에 해마다 있었던 가을 운동회에 출전, 뛰고 달리고 구르고 춤추고 다 했던 왕년의 선수들이었어요.

2016 가을운동회에 출전한 나. 어느 종목에서 에너지 발산하고 기량을 맘껏 펼쳐 보일 것인가? 오늘은 이쪽. 오늘은 2016 가을운동회 출전 종목. 개주냐? 줄다리기냐? 줄다리기냐? 개주냐? 다시 가을운동회를 한다면 나는 운동회의 꽃, 개주다. 그것도 10m쯤 뒤지고 있는 순간에 결과는 뻔할 뻔자 희망이 없다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 히어로가 되어서 달려보고 싶다. 가을볕 아래 단련한 구릿빛의 건각, 모터를 단 듯한 두 다리가 쌩 하고 달려나가면 스탠드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뜨거운 함성, 공부 1등도 부러워하는 마지막 개주 선수의 영광과 위엄으로 다시 그 가을, 그 운동장에 서고 싶다. 개주 마지막 주자, 그 형, 그 언니, 그 누나 멋있었지. 내 유년의 히어로들이었지. 근데 나는 개주 말고 줄다리기 선수. 1교시 마치고 도시락 까먹고 점심때는 친구 거 얻어먹고 매점에서 살다시피 한 나는야 힘만 하는 장사. 줄다리기 핵심 선수 앵커가 되어 맨 뒤에 단단히 고정된 닻처럼 서서 아이들을 진두지휘하련다. 줄다리기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합세해서 하나 둘 하나 둘 박사 맞춰서 온몸으로 당기는 것이 관건. 모두가 영웅이지. 운동장 흙먼지 구덩이로 질질 끌려가 거짓골이 되어도 장렬히 버틸 것이다. 다시 한번 그 가을 그 운동장에 선다면 나는 힘쓰고 용쓰는 줄다리기다. 맞죠. 우리 다 그 시절에 국가대표 못지않은 선수였어요. 다시 가을 운동회 그 무대에 선다면 나는 개주 선수로 뛰어볼 것이다. 아니다. 나는 줄다리기 선수다. 오늘은 이쪽.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돼요. 운동회에 개주랑 줄다리기 뿐인가요? 나는 꼭두가시 춤, 부채춤에 사력을 다하련다. 그럴 수도 있고요. 박 터트리기에 박 터트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오직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의 점심에 에너지를 쏟겠다. 어떤 선택이든 아름답고 좋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죠.

노래 세 곡 들었습니다. Earth, Wind & Fire, September 들으셨고요. Stevie Wonder의 Isn't She Lovely, Olivia Dean, Man I Need 이렇게 세 곡을 듣는 동안 캐치님들의 투표는 끝났습니다. 학교 때 키가 크다는 이유로 계주선수로 뽑혔고요. 학부모 돼서도 같은 이유로 학부모 계주선수로 항상 달리게 하는데 사실 저 너무나 못해요. 뚜뚜미님이세요. 키 크다고 잘 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키 크면 다 잘 달리는 줄 알죠? 그 잘 달리는 분 오늘 많이 오셨어요. 이런 날 안 나와오시면 안 되죠. 유경림님이 그 반바퀴 더 도는 마지막 선수 항상 저였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3982님 저는 늘 계주 선수로 나갔는데요. 계주하다가 1등해서 앞에 꼴찌하고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꼴찌로 알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승리자의 여유라고 할까? 괜찮아요. 뭐 잘 뛰어서 그러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되게 좋으셨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40대 대표로 개주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50대 중반인데 안 받아줘요 라고 9659님 얘기하셨지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40대, 50대, 30대 이후부터 나는 이제 뭐 학교도 개주 뛸 학교가 없겠다 싶겠지만 아이들 학교 가면 학부모 개주 선수 뽑거든요. 이럴 때 나가서 막 30대, 40대 심지어 50대 다 나갈 뭔가가 또 있더라고요. 운동회라는 게 이제 학교 다니고 끝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블루 선즈님은 그 줄다리기 있잖아요. 모두가 한

짧게 하나가 되는 줄다리기 잘하려면 구호에 맞춰서 줄을 당겨야 하잖아요. 보통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 둘 할 때 우리 이거 하자,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성함을 구호로 해서 존칭 없이 원 없이 불렀던 추억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 성함이 강덕구 선생님이셨는데요. 덕구, 덕구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에는 1등을 했어요. 처음에 그 구호에 담임 선생님 적잖이 당황하셨는데 1등 하니까 내 이름 덕분이라면서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주셨거든요. 와, 이렇게 예, 가을은 가을 운동회 기간은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그 예, 어깨 쫙 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계주가 67.8%, 줄다리기 32.2%. 이거는 뭐 예. 예, 뭐 그러네요. 계주가 월등하게 높은데 이거 말고 뭐 생각나세요? 금쪽이님이 그 곤봉춤 아세요? 다 같이 곤봉을 들고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음악에 맞춰서 춤추던 그때 그 시절에 남자들의 상징이었던 곤봉춤이 있었는데 칼군무 못지않게 최고의 운동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갱년기라는 닉네임으로 저는 응원만큼은 진짜 자신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바가지를 목에 걸고 북처럼 막 치었던 그런 아이예요. 라고 바가지를 목에 걸고 북처럼 쳤다는. 저도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런 모습은 못 봤습니다. 대단하신 분. 예. 이 두 분께 일단 음료 한 잔씩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밥 딜런의 You Belong to Me 이 노래 함께 들을까요?

0: Hey, I love you and I miss you.
1: Nights soon, we'll be coming.

일본에 있는 아들이랑 10박 11일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택시에서 용신이 목소리가 들려서 그리웠어요. 5201님 여행 잘 마치고 오셨어요? 많은 추억도 쌓고 오셨어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따라온 애청자입니다. 2657님도 지금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데 집에 도착하셨나요?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Crosby, Still, Nash & Young, Carry On 들으셨고요. Simon & Garfunkel의 Mrs. Robinson, 그리고 Bob Dylan의 You Belong to Me 들으셨어요. 아, 계주와 관련해서 진짜 좋은 소식 하나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동메달 획득했거든요. 진짜 이 얘기도 많이들 기뻐하시면서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공연 초대하는데 매일 한 분씩 두 장의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당첨되신 분 어제 발표를 못해드려가지고 오늘 두 분 뽑았습니다. 9803님 뒷번호 지금 만나는 사람 술을 많이 마셔서 폭풍 잔소리를 했더니 귀에서 피나겠다고 그래요. 잔소리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잔소리를 소크라테스의 변론으로 받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두 분 가셔야겠죠? 보내드립니다. 6938님은 10월 9일이 22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항상 묵묵하게 곁을 지켜주며 날카롭고 예민한 샤프 같은 저를 둥글둥글 사비 미술연필로 만들어준 제 반쪽과 연극 보면서 멋진 데이트 하고 싶습니다. 하셔서 이렇게 두 분 뽑았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고 오세요.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향약품.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5: 오늘의 끝곡은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PD의 휴가로 오늘은 박재철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0: 역시 상원에드피아.
1: 국민인생 상원에드피아.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5: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사과랑 배를 한 대 담고 또 뭐 간장이랑 기름을 한 대 모으고 그렇게 모든 하나로 묶으면은 선물 세트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선선한 바람이랑 적당한 어둠 또 문틈을 통해 들려오는 이 풀벌레 소리도 하나로 묶으면 정말 근사한 가을 선물 세트가 되지 않을까요? 발라드의 댄스, 트로트의 락음악까지 모은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오늘 하루 수고한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 세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9월 29일 화요일 저녁 음악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0: 발라드에 댄스, 트로트에 락 음악까지 라고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박상한 프로듀서한테 이 음악은 종류가 뭘까요? 그랬더니 음악의 장르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 이 배드민턴의 아시아 강자임을 재확인한 안세영 여자 단식 2연패 금메달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아리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만 있을 땐 잘 이렇게 모르는데 한 대로 모아두면은 선물 세트가 되는 기쁨 이번 추석에 많이 느끼셨죠. 그것처럼 한낮에 볼 수 없던 가을 풍경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점점점 푸짐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도 좋죠. 공기도 좋죠. 걸을 때마다 밝히는 이 낙엽, 아직 뭐 싹싹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이 부스러지는 소리도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을 선물 세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가을은 이것이다. 무엇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가을 선물 세트의 정의를 완성해 보시죠. 더불어 지난 가을 노래도 가을 선물 세트에 함께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상희, 즐거운 아리랑이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4: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0: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화물차 필요할 땐 가!

드라마 걸어서 하늘까지의 주제음악이었죠.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김말람님 또 4950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고요. 희한할미님이 청해 주신 김세환 사랑하는 마음 두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야, 한국은 저녁에 울려 퍼지는데 캐나다에서는 아침에 행복한 동행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만기하라 청춘님 가을은요. 깊숙이 넣어둔 색바랜 앨범 같아요. 새록새록 추억이 되살아나고 그리움이 바람처럼 다가오니까요. 하, 진짜 외국에서 맞이하는 아침. 근데 오래 캐나다에 사셨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행복한 동행이 계속 이 추억과 기억 속에서 우리 만개하라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음악으로 행복하시다니 참 다행이에요. 파란별빛님이 가을은요 독서가 최고죠. 책이 가을 선물 세트가 있다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 그럴 것도 같네요. 책을 한 5권 선물을 하는 거야. 이 각 장르별로 가을 선물 세트 참 좋은데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년 추석에는 책 가을 선물 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에 책 선물 세트 좀 그렇잖아요. 뭔가 느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가을엔 맞네요. 또 이맘님은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에요. 가을이 되니까 여기저기 어쩜 그렇게 축제 소식이 많은지요. 그렇게 별별 축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콩이 아빠님 살찌는 계절이 왔어요. 긴 더위에 없어졌던 입맛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마르신 분들은 입맛이 돌아온 게 굉장히 희소식이죠. 박 PD님 그쵸? 굉장히 희소식이죠. 에이, 우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입맛 돌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읽혀주신 분들. 한정일님 0702번으로 청해주신 장혜리입니다. 가을은 사랑의 계절이죠.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지금 나고야에 가 있는 우리 선수들이 이 음악을 듣고 뭐 지금도 굉장히 힘을 내서 잘했지만 앞으로도 그들에게 진짜로 가슴에 막 넘치는 그런 기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이 영화는 그 동계올림픽 그 스키점프에 관한 영화였잖아요. 그런데 이 하계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메달을 딴 선수들은 물론이고 못 딴 선수들도 어떤 땀에 그 보상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958 휴대전화로 또 5741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경미님 7769번으로 최양숙의 가을 편지. 오늘은 또 기타 연주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였던 거 아닌가? 저만 좋았나요? 좋으셨죠? 오, 일단 이 안에 있는 두 사람은 굉장히 좋다고. 여러분도 좋으셨길 바라고요. 혹시 이보다 더 좋은 음악이 있어요 하면 또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뚱이님, 상범님 청해주신 씨야,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했죠. 여성시대 그리고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의들을 내려주셨는데 0866번으로 가을은요 정말 성격 좋은 친구들 같아요. 개성 강한 친구들 있잖아요.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이들을 사이좋게 연결해주는 그런 친구.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하셨대요? 와, 가을은 성격 좋은 친구다. 멋집니다. 좋아요. 텐더님은 가을의 대명사는 국화죠. 국화 향기를 맡으면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예,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희수님 또 7845번으로 청해 주신 들국화의 노래입니다. 내가 찾는 아이.

경주님 청해 주신 베이시스의 내가 날 버린 이유. 버림은 아니되옵니다. 또 정임님 7549번으로 윤수일 밴드의 떠나지 마. 확실히 락커 맞네요. 이 음악에서는 윤수일님이 락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또 좋은 생각님 0962번으로 김만수 푸른 시절 청해 주셨고 들국화 내가 찾는 아이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수선화님이 가을은 낙엽이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애절하고 쓸쓸한 시낭독과 함께 가을을 흠뻑 담은 감성 음악을 즐기는 계절이다. 고로 행복한 동행 꼭 함께 해야겠네요. 우리 수선아님 벤치에 앉아서 방송 듣고 계시나 봐요. 따뜻한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가구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한 곡의 음악으로 눈물도 나고 미소도 짓게 되고 또 가슴 쿵 심쿵도 하고 그게 가을 아닌가요?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고은봉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예, 고은봉 선생의 선창을 아주 독특하게 그러면서도 코믹하면서 아주 멋지게 편곡을 했죠. 한영애 씨가 노래한 선창 5498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빠른 나날 속에서 놓치고 가는 이쁜 것들이 정말 많은데 놓치지 않고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죠. 요 선창 요 정도 속도로만 자전거 바퀴를 돌려가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3897번으로 글 주셨네요.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9: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을을 대표하는 곡 중에 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0512-5844번으로 청해 주신 어니언스의 편지. 또 나영님 0954번으로 신지가 주가 돼서 이제 그 마이티 마우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미키 마우스가 아니에요. 마이티 마우스예요. 미키 마우스는 막 귀여운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마이티 마우스는 막 이 근육이 막 그냥 근육질에 쥐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저 별 같은데 탁 태양 같은 곳에 있다가 쉬고 있다가 이 못된 동물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면은 짜란 하고 막 슈퍼맨 같이 짠 나타나서 복수해주는 그런 마이티 마우스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요즘 마이티 마우스 활동 볼 수 없죠.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앞부분 인트로에는 송대관 씨가 또 노래를 했고요. 해뜰 날 함께 들으셨고 김현식 추억 만들기. 엄지손가락도 아니고 검지손가락도 아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호규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가을은 과연 어떤 계절일까요? 가을. 가을 아웃국은 사유만 준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가을 새우는 할아버지의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 우와. 속담만 들어봐도 가을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상우님. 아, 훌륭한데요. 그리고 죽전님은 가을은 힐링이다. 울긋불긋 활기를 넣어주니까. 오, 가을하면 왠지 쓸쓸함이 강한데 갑자기 막 단풍이 노랗고 빨갛고 정말 울긋불긋하게 세상을 물들이면서 활기를 충분히 넣어줄 수도 있네요. 죽전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날 개구장이처럼 장난하는 우리 태동님이 누님 가을은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계절 같아요. 뭐랄까 내 삶의 무지개랄까. 우와, 가을 탓이나 보다. 개구장이, 태동님이. 그리고, 아, 고매님이요. 지난달에 교직에서 정년퇴직하고 한 달간 일자리를 구했죠. 결국 어제 경비업체에 취직이 됐습니다. 오늘 이틀째 근무하는데 음악 들으면서 일할게요.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에 익숙해지려면 며칠 걸리겠습니다.

있죠? 그러게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하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라고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 정숙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사람과 나무 쓸쓸한 연가

송혜교, 이병헌 주연의 올인 내 주제 음악이죠. 박용화 처음 그날처럼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삼순님, 민수님 청해 주셨고 김종기님, 또 파란별빛님이 김수철의 별리, 또 이승철 소리쳐 5008번으로 청해 주셨고 사랑과 나무 쓸쓸한 연가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으세요. 오랜만에 동행합니다. 발걸음이 참 무겁네요. 가을은 익어가는데 내 마음은 아직 설 익은 계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우울하긴 하지만 방송 들으며 시나브로 가을에 젖어보고 싶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분위기에 빠지시는 게 아닐까? 9079번으로 글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판교 금사빠님은 가을은요 뭐니 뭐니 해도 먹방이에요. 먹고 싶은 거 바로 먹고 밥알이로 배를 딱 가리고 낙엽 따라 걸어야 그게 가을이죠. 아직 뭐 이렇게 배를 가릴 상황은 아니지만 곧 이제 10월 되면은 이 밥알이로 배를 가리고 낙엽 따라 걷는 것도 제법 분위기 있겠죠. 시커 먹고 난 다음에. 예. 요즘 같은 때는 아직 이렇게 오픈이 되니까 배가 많이 나오면 티가 나죠. 오, 찬비님이 가을은 가장 합법적인 딴청의 계절 같아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도 저 가을 타나 봐 하고 다정하게 넘어가 주니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역시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5513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김씨네 터질 거예요.

0: 애타는 마음을 몰라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신숙님 4725번으로 청해 주신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또 5348 휴대전화로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청해 주셨고 김신의 터질 거예요.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윤희님이 가을은 편지다. 그래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란 노래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연초부터 뜨거운 여름을 관통하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불쑥 찬바람이 불면서 뒤를 돌아보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도 참 많았네요. 또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 아닐까? 그런 일상에 항상 BGM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에 편지 같은 짧은 문자로 마음을 전합니다. 하고 우리 윤희님이 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맞아요. 가을은 편지다. 좋습니다. 우리 윤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쿠폰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캄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웃지 마세요. 또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갔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내일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얘기 나누자는 약속 남기면서 내일은 발음 꼬이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끝곡은 박선희님, 이용재님 청해 주신 오현란 오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요즘 제주 귤밭에는 나무마다 아기 주먹만한 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아직 잘 익은 주황빛은 아니고요. 초록 기운이 더 가득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초록 사이로 노란 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는 귤들도 보이죠. 어제와 오늘을 놓고 보면 뭐가 달라졌나 싶을 만큼 작은 변화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제 몫의 가을빛을 입는 중인가 봐요. 생각해보면 변한다는 게 대부분 이런 식 같습니다. 매일 들여다볼 때는 잘 모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싶죠. 귤도 계절도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 우리의 오늘도 어제와는 무언가 조금 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유 가을 아침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요즘 계신 곳의 주위 풍경이 어떤지 쭉 한번 둘러보셨나요? 제주에는 귤이 탱글탱글 열려있다는데 초록귤들 사이로 노란 기운이 조금씩 번진 귤이 드문드문 보인다고 하네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존재들이네요. 네, 이 작은 주먹을 쥔 채 매달려 있을 귤들을 떠올려 보니까 왠지 가을도 씩씩하게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귤 얘기하시니 귤 먹고 싶은데요. 아직도 낮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작동이 되고 있지만 밤에는 공기가 하루하루 다릅니다. 사랑한대님. 제주 딸기산도님, 제주귤 아직은 조금 쉬어요. 가을 햇살 좀 더 받고 나면 달콤해지겠죠? 지금은 새콤달콤 되기 전 하셨어요. 네, 제주 특파원이시군요. 드셔보셨어요? 이제 하루가 다르게 달아지고 있는 중이겠죠. 꿈음속으로님은 이맘때 청귤 사서 닦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땐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는지 10kg씩이나 하고 그랬는데 이젠 힘들어서 청귤청 한 통 사 먹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다 귀찮고 힘들어서 사 먹고 싶은 날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도 아, 좀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이런 날이 또 가끔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야겠다.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네,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이제 슬슬 가을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데 올가을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넌 그러게요. 기대가 되네요. 내일이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 잘 보내주고 또 새로운 10월을 맞이해야겠죠. 노래는 532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유미의 별.

가을에는 유난히 야무진 낱말들이 많다. 감, 밤, 콩 이런 것들. 하나씩 천천히 소리를 내다보면 짧은 한 음절 안에 소리가 단단히 여물어 있다. 생김새도 어쩐지 그 말을 닮았다. 감은 가지 끝에서 둥글게 살이 오르고 밤은 단단한 껍질 안에 속을 채우고 콩은 작은 꼬투리에서 제 몸을 동그랗게 키운다. 그네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또 얼마나 안방진지. 잘 여문 감과 밤이 땅으로 떨어질 때 툭 내는 소리조차도 짧고 단단하게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흐느적거리는 나에게 작고 여문 것들이 자꾸만 다시 한번 야무지게 살아보라 말하는 것 같다. 버려놓은 것들은 하나씩 거두고 느슨해진 것들은 다시 여미고 밀어둔 것들도 슬슬 손을 대볼 시간이라고. 그래야 다가오는 겨울에는 잘 익은 열매 하나를 손에 쥔 것처럼 올해의 나에게 이만하면 잘 여물었다 말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콩. 오늘은 가을의 낱말들을 하나씩 입안에 굴려본다. 가을이란 계절이 어쩌면 수많은 말들이 모여서 만든 단단한 한 편의 문장일지도 모른단 생각을 하면서.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비비였습니다. 밤양갱.

쿨의 송인, 에코 행복한 날을 7605번으로 정해주신 피아노의 오렌지 향기 속으로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쁘고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조금 여유 있는 하루이길 바라지만 내일은 글쎄요 커피 한잔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될 것 같아요. 아자 하고 보내셨나요? 0937님. 오늘도 바쁘셨는데 내일도 바쁠 예정이시군요.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일까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기니도 잘 챙겨 드시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이 노래는 7455번으로 정해주셨어요. 9월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루 남았네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있네요. 벌써 겨울이요? 네. 흐르는 시간에 어쩔 수 없어도 가는 시간에게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허각의 노래 헬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질러! 고려 김밭에! 반총물!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6: 나는 어떻게든 너에게 사랑한다.
7: 070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누나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CBS 시투어 중국 서안 화산 문학인문여행. 천년의 시간이 살아 숨쉬는 도시 서안. 진시황 병마용과 화천궁, 장안 성벽을 만나고 중국 오악의 명산 화산에 오릅니다. 군림 천하의 용대훈 작가가 동행하는 CBS 시투어 문학인문여행으로 중국 서안과 화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11월 14일 출발 4박 5일 100만원 여행비 지원 이벤트 진행 중.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육아하느라 꿈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둘째 낳고 1년 만에 저녁에 자유부인으로 친구들 만나 식사하고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기사님께서 꿈음을 틀어주시네요. 아이들과의 밤도 행복하지만 택시한 꿈음과 함께하는 이 밤도 참 행복하네요. 0764번으로 보내셨어요. 와, 네, 둘째 출산하시고 1년 만에 네, 친구도 만나시고 좀 여유 있게 오늘 하루 보내셨나 봐요. 네, 마무리로 또 꿈음까지 앞으로 이제 조금 여유 생기셨으니까 눌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온 걸 어찌 아시고 이 노래를 정말 너무 애정하는 노래라 감동이 밀려옵니다. 7566번으로 보내주셨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이부

0: 첫 곡이었어요. 이호공감 사랑이 그리운 날들에.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6: Bad boy, I gotta be a
1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7: Good music station. CBS FM.

퇴근 중 272번 버스에 흘러나오는 정감 있는 음악들. 오늘 하루는 힘들고 지치네요. 월말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끝사랑까지 위로의 음악 들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33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그렇죠. 월말이기도 하고 또 연휴도 있었고 차분하게 흘러가는 그런 달은 아니었을 수 있겠어요. 애쓰셨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곡이었어요. 윤도현, 이소은의 마음을 다해 부르면,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이 노래는 밀크티님이 청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범수의 끝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10월 4일 결혼을 앞두고 오늘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담한 집안에 한가득 차있는 짐들을 정리할 생각에 걱정이 앞서지만 아내 유서희 양과 함께 방송 들으며 맥주 마시며 차분하게 정리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항상 그랬듯 좋은 음악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8778님. 우리 예비 신랑분의 성함은 안 써주셨네요. 같이 듣고 계신가요? 천사데이에 결혼하시는구나. 10월 4일. 와, 그리고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식전에 이렇게 또 두 분이 오붓하게 함께하면서 라디오 들었던 이 순간의 기억들도 오래오래 예쁘게 남았으면 좋겠네요. 결혼 축하드리고 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꿈과도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정웅님은 내일 저희 회사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팀장님과 새로운 팀원들과 첫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서먹서먹한데 내일은 저희 팀 기존 직원이 저랑 후배 한 명만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분위기를 띄워야 할 듯해요. 인사발령이 늦어져서 그동안 붕뜬 분위기였는데 내일부터는 좋은 분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일하고 싶네요. 회사는 일보다 사람이 어렵다 하잖아요. 이번에도 좋은 분들과 함께 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정웅님, 네, 우리 구웅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또 좋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활발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도두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겸사겸사 9월에 1일 만보 걷기 도전 중이거든요. 요즘 저녁엔 날씨도 선선해서 걷기도 좋고 레인보우 들으면 매일 걷다 보니 내일 하루만 채우면 성공입니다. 3593님, 이게 다 꿈음 덕이에요. 아유. 우리 구모님의 의지 덕이죠. 와, 대단하시네요. 매일 9월. 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날들도 많았을 텐데 멋지십니다. 바이브의 노래예요. 가을 타나 봐.

태연의 사계 그리고 빈님이 청해 주셨던 휘성거미의 스페셜 러브였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7월에 사연을 보내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고 인사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기억나네요. 결국에는 이동하지 못했어요. 이제 승진하고 내년 초에 이동할 수 있는데 부디 새로운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배워보고 싶어요. 꿈꿈에서 들려주는 노래들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며 저의 소원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9497. 아, 그러셨구나. 아까도 그렇고 오늘 사연의 인사이동에 관한 글들이 좀 보이네요. 우리 꾸몽님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질 만한 그때가 있어서 조금 기다리게 됐나 봐요. 분명히 꼭 좋은 곳에서 또 좋은 하고 싶었던 업무 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9800번으로는 필리핀 출장 와서 꿈음 듣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들으니 새롭네요. 하고 보내셨어. 어제도 어디였더라? 홍콩 출장 와서 듣고 계시다는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출장 사연이 보이네요. 네, 잊지 않고 놀러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시고요. 어느새 가을이네요. 오늘

저녁 밥상 차리고 보니 제가 차린 밥상이었지만 밥상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추석에 시댁에서 어머님이 챙겨주신 곰국에 각종 반찬들, 친정에서 아빠가 애호박이 작다며 떠나는 날 마지막에서야 따준 애호박까지 참 정있고 따뜻한 밥상 자랑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사진. 어머나, 진짜 아주 맛있고 정갈한 음식들, 반찬들을 받아오기도 하셨지만 또 예쁘게 또 담기도 하셨네요. 애호박 전 맛있겠다. 잘 드셨어요? 네, 예쁜 사진, 맛있는 사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7475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오늘은 태희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0: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대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윤상의 사랑이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1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배우 맷 데이먼은 영화 마션의 출연제의를 거절하기 위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인터스텔라를 막 끝낸 직후라 방금 우주에 고립됐던 역할을 했는데 또 고립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어서요 라고 했더니 리들리 스콧 감독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

천만 배우 맷 데이먼도 나이가 들어서야 배우게 됐다는 인생의 진리.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한테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사실 나 자신이었다. 이것만 기억해도 눈치 보느라 미뤄놨던 일 하나쯤은 시도해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영화 마션 중에서 도나 썸머 핫스타프였습니다. 오늘은 맷 데이먼 인터뷰로 시작해 봤는데요. 인터뷰 영상 보니까 옆에서 앤 해서웨이도 그렇게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깨달으면 정말 자유로워지죠.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어릴 땐 사람들이 전부 나만 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전혀 아니네. 라고. 여러분, 저도 정말 인생 통틀어서 제일 깨달은 진리가 사실은 아무도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 없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인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나다. 그 지나친 관심 있는 건 나다. 아까 또박이님이 그러면 나한테 관심 있던 건 나 자신이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그 지대한 관심을 쓰는 만큼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네. 내가 나한테 관심 갖는 만큼 남한테 관심을 가지면 한 사람도 관심 갖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쵸. 맞지 않나요? 라큐님, 오히려 남들 신경 쓰느라 어색해지면 그게 눈에 더 띄게 하는데 참 막상 하려면 쉽진 않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맞아. 진짜. 알면서도 저는 우리 MT 갔을 때 노래 한 곡 못 불렀는데요. 엉덩이가 안 떨어져서. 네, 남 신경 쓰느라 어쩔 수 없죠 뭐. 내 맘이죠. 내 맘. 남의 신경을 전혀 안 쓸 순 없겠지만 불필요한 긴장감은 이런 생각들만으로 좀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9390,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이상민님, 깍 체인소맨이다 하셨는데, 네 맞아요. 결말을 알고 들으면 애틋함이 밀려오는 영화 음악 두 곡이었죠. 우선은 먼저는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허 그녀 중에서 포토그래프. 이 곡은 3771님 신청곡이었어요. 에고, 갈수록 노안이 정도를 더하니 오타가 많이 나네요. 가을은 영화가 많이 보고 싶어져요. 강희 씨도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신청곡도 있어요. 영화 허 OST 중에서 포토그래프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네, 이렇게 오타가 많아지면 점점 문자 보내기가 싫어지는데 또 이렇게 저희에게 신청곡까지 성의있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화에서는 AI인 사만다가 테오도를 위해 만든 음악이에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사만다. 테오도로와 함께할 수 없는 아쉬움을 피아노에 투영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포토그래프. 테오도로와 함께 있는 순간을 음악 속에 붙잡아 넣은 그 사진 같은 곡.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중에서 슬로우 썸머 이브였어요. 덴지와 레제가 불꽃놀이 축제를 즐기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이죠. 1분 30초의 아주 짧은 피아노 곡이지만 체인소맨 팬들에게는 여운이 길게 남는 사랑받는 OST예요. 네. 작가님이 강디는 오마이걸 미미씨 유튜브 채널 민PD에 출연해서 체인소맨 설명 열심히 들으시던데 입덕은 아직 못하신 거죠? 아 지금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클로저 중이라서 사실 그저께 한번 생각났는데 또 까먹었네요. 아, 사실 요즘에 다른 애니메이션에 입덕해가지고 유루캠이라고 유루캠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지? 쿠팡? 웨이브? 이런 데 나올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넷플릭스엔 없는 것 같고. 네, 그 일본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캠핑을 좋아하는 거예요. 혼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 한 명이 캠핑을 시작했는데 이제 친구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붙어서 총 4명이 된다나? 아직 초반인데 또 까먹을 수 있죠. 중간에 보다가. 근데 거기에 실제로 캠핑 장비도 실제 캠핑 장비가 다 들어가고 얼마 전에 저랑 가끔 저희 집에 오시는 오지은님 가수분 그 오지은님이 사다 주신 사발면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하는 음식들이랑 그 현실이 애니메이션에 녹아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캠핑 간 기분 들어요. 그리고 만화도 눈이 크고 엄청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푹푹 빠졌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 이따가 들을 음악도 또 네, 일단 넘어가고 자유바다님 강희님 보고 싶어요. 보라 언제 하세요? 어? 이번 주 목요일에 합니다. 내일 모레 그날 영화 퀴즈도 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6667님이 6살

예, 최강의 영화음악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호흡을 넣으면 이렇게 한 호흡이 떨어지는 걸까요? 흥이 좀 떨어진달까? 아. 애니메이션 싱,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스티비 원더의 페이스 또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진짜 9월, 9월 근데 너무 재밌는 너무 좋은 계절, 좋은 달인 것 같지 않으세요? 몇 달 좋아하세요? 9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하루 남았네요. 또박이님 말처럼. 맞습니다. 실제 상황 맞아요. 맞습니다. 토끼님, 남편이 여름휴가 때 운동하다 무릎을 다쳐서 수술 후 3개월 병가 재활 중인데 덕분에 최영음을 매일같이 듣고 있어요.

방금 전 사연 들으며 우리 집에 2살 나름이도 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네요. 나름이 이름 예쁘다. 무슨 나름이에요? 뭐 하기 나름이다 막 이런 그런 나름인가? 뜻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나름이. 이름 예쁘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아름이, 나름이 이렇게 가나? 1186님, 수원이에요. 어제 동네 한복수선집 개업했어요. 한복수선하며 즐겁게 방송 들어요.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와, 한복수선집? 한복집이 아니라 수선하는 집이요? 네. 네. 한복수선, 한복이 없어서 근데 수선을 못하네. 한복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거기 한번 꼭 수선집 가서 수선해보고 싶네요. 꽃비님, 10월엔 휴직도 끝나고 다시 출근하려니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설레기도 한다니 참 다행이고 듣기 좋으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영화 5PT 중에서 앤디 그래머의 Don't Give Up On Me. 그 전에 먼저 드웨인 존스, 라이언 레이놀즈, 갤 가돗 주연의 영화 레드 노티스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에드 시런 목소리예요. 퍼펙트.

0: We are together now. 지금부터 함께 영화 음악.
1: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셨던 곡은 영화 레드노티스 에드 시런의 퍼펙트. 에드 시런이 결혼식 장면에 카메오로 출연해서 불렀던 곡. 노래하다가 경찰한테 끌려나가는 장면이었는데 기타로 저항하는 연기가 일품이었다고.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5피트 보셨어요, 여러분? 5피트 중에서 앤디 그램의 Don't Give Up On Me였습니다. 5피트 영화가 울고 싶을 때 보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펑펑. 근데 저는 그렇게 울진 않았는데 재밌게 봤어요. 약간 청춘 드라마? 착하다, 이쁘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낭포성 섬유종에 걸린 그두 남녀 이야기인데요. 스텔라랑 윌. 이두 사람이 영화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접근해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질병이에요. 둘이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근데 첫눈에 반했는데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구 큐대가 6피트에서 1피트 그 당구 큐대 거리가 그 거리래요. 그래서 큐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거리 이상 가까워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근데 사랑님 그런다고 막아지나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병원 밖 데이트를 결심하는데, 사랑의 힘이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해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스텔라가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요런 대사와 함께 열린 결말로 끝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옷도 되게 예쁘게 입어요, 주인공이. 그리고 되게 친숙한 외모예요. 되게 재밌는 느낌이 있달까? 만약 당신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그리고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지세요. 삶을 낭비하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요런 대사가 나오는데 좀 울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면, 그리고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지세요. 뭐, 함부로 막 범죄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도 만질 수 있고, 네, 삶은 정말 낭비하기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비님의 신청곡 준비했어요. 영화 50가지 그림자 해방 중에서 캐피탈 레터스. 네, 듣겠습니다. 여러분, 듣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메이비님 듣고 계신가요?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영화 50가지 그림자 해방 중에서 헤일리 스타인펠드 블러드팝의 캐피탈 레터스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허둥강이 닉네임 추가요 하셨네요. 나무그늘님.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따라 정말 허둥대네요. 네, 이게 또 생방에 네, 묘미라고 하기엔 너무 죄송하네요. 하지만 이제 생방이라 곡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네요. 신춘영님, 강디는 연기하면서 안경 캐릭터 맡으신 적 있으세요? 네, 안경 캐릭터 하면 이렇게 안경 이렇게 약간 끌어올리는 모범생 캐릭터 말씀이세요? 그런 역할은 맡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허둥지둥하는 캐릭터를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캐스팅을 하나 봐요. 네, 주디님 오늘따라 마음이 더 센치해지는 음악이 하셨네요. 우리 주디님 가을 타시나 보다. 약간 타셨나 보다. 이런 계절 타는 사람 너무 좋아요. 전 항상 약간 낭만 추구파라 이제 계절 타시는 분들 있으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말들도 하고 아 가을이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네 커피 마시자고도 하고 또 다른 주제를 던지기도 하고 체험해서 가을 실컷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적인 질문이 참 많네요. 네, 무슨 계절 제일 좋아하냐고도 여쭤보셨는데 저는 8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을 좋아하다 보니까 9월은 곧 여름이 떠날 것 같아서 무섭달까?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어느덧 끝날 시간이네요. 네, 미 비포유 중에서 클로버스의 Don't Forget About Me 끝곡으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무척 빠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덥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덥다의 덧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뜻하는데요. 낮이 짧아지는 가을에도 그런 마음이 들죠. 아직 중천에 떠 있을 것 같은 해가 어느 순간 기울고 있습니다. 여름의 긴 해에 익숙해져 있다가 금방 해가 넘어가 버릴 때 더덥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시간을 가리켜 햇덧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이런 시를 썼어요. 꽃잎 하나 날려도 봄빛이 깎이는데 바람에 만점 꽃잎 흩날리니 정말 시름겹구나 라고요. 그러면서도 두보는 삶을 즐기자고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꽃잎이 떨어지듯 세월도 덧없이 흘러가니 그만큼 인생을 마음껏 누리자는 거겠죠.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0: 들리나요?
1: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에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가곡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희,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노래, 그리고 질라티나 갸우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그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진부하지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져서 입 밖으로 항상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라. 벌써 9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저녁이 찾아오는 시간도 하루하루 조금씩 빨라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덧없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괜히 아쉽지만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거, 또 좋은 음악 한 곡 듣는 것, 가을바람이 좋은 날 잠깐 걷는 것, 이게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잖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너무 멀리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의 좋은 순간들을 조금 더 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발린과 첼러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이중 협주곡 A단조 옵스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바딤 레핀의 발린과 트롤스 메르크의 첼러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도 브람스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가을엔 브람스죠.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647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예쁜 하늘 그리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9월 아침입니다. 저희 동네는 중랑천을 따라 걸으면 큰 나무에 가지가 쭉 뻗어서 나뭇잎들이 녹음의 향연으로 강한 가을해를 막아줘 걷기 좋은 예쁜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30분 정도 걸으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네 가까이에 두 곳의 도서관이 있지만 저는 여기 도서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은 텀블러에 커피 담아서 천천히 걸어 도서관에 왔습니다. 사서 선생님 그리고 저밖에 없는 도서관 책장에서 책을 꺼내고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의 마음의 치유 치료하는 도서관 참 고맙습니다. 지치신 아당분들 계시면 도서관에서 마음의 치유해보세요. 이렇게 권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도서관 가는 길까지 그렇게 예쁘니 정말 최고네요. 예쁜 길 걸어서 도착하면 또 그렇게 아늑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하고 두 분만 계시는 그렇게 쾌적한

아마폴라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진희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구점 계산대에서 9,000원을 냈습니다. 카드를 꺼내려다가 그냥 현금으로 냈습니다. 카드값 명세서에 이게 찍히는 게 왠지 싫었습니다. 그날 저는 3억 원짜리 인건비 예산안을 검토했습니다. 17개 매장의 인력 배치를 조정했고 2명의 채용을 보류했고 한 매장의 근무 스케줄을 전면 재편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5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 중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 결제는 위에 있습니다. 제가 밤새 만든 안이 회의 5분 만에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문구점에서 저는 오랜만에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감자빵 모양으로 할까 동물 모양으로 할까, 이건 좀 딱딱한데 이건 소리가 나네 이게 낫겠다. 아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골랐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좋았던 건 슬랑이가 아니라 고른 것이었다는 걸.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 중 하나로 자율성을 꼽습니다.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좌절되면 동기가 떨어지고 안정감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율성이 선택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자율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율적인 겁니다.

저는 매일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검토하고 정리하고 제안하고 전달합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는 문서는 많은데 제 결정인 문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 3억보다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2026년 상반기에 촉감 완구 시장이 커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말랑이와 슬랑이와 왁부볼, 키캡 같은 것들이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액이 전년 대비 10배 넘게 뛰었다고 했습니다. 동묘와 창신동 완구거리에 어른 손님이 늘었다고도 했습니다. 기사는 이걸 작고 확실한 즐거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큰 만족보다 즉각적인 작은 만족을 찾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작아서 고른 게 아니라 작은 것만 고를 수 있어서 고른 겁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다가 퇴근길에 2,000원짜리 물건 앞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고릅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내가 주인인 순간입니다. 이건 행복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결핍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9,000원으로 통제감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효율적인 거래입니다. 문제는 9,000원이 아니라 통제감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통제감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문구점에 안 가도 됩니다. 그날 산 슬랑이는 지금 서랍에 있습니다. 푸딩 모양입니다. 눌러보면 안쪽이 물컹하게 밀립니다. 여전히 잘 돌아옵니다.

아이, 새소리가 참 예쁘죠? 아, 토셀리의 세레나데, 이 새소리를 입힌 앙드레 류의 나이팅게일의 세레나데 들으셨습니다. 앙드레 류가 주연은 마스트리히트 살롱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김지인의 책, 팀장님의 책상 위엔 슬랑이가 있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9,000원짜리 슬랑이가 3억 원짜리 예산안보다 만족스러웠다는 이 사실이 참 재밌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내가 골랐다.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였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루 동안 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꽤 많이 만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춰야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메뉴 하나를 고르고 오늘 뭐 입을 옷을 정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하고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의외로 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큰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몇 번쯤은 이건 내가 정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그런 작은 선택 하나쯤은 온전하게 내 마음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자율성이 이렇게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율성도 꼭 존중해주는 그런 우리 야당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망고 아빠님이요. 아까 전에 시간을 아껴서 잘 써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반짝이는 두 시간을 만들기 위해 출첵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반짝이는 두 시간 참 예쁜데요. 시간을 아껴 쓴다는 건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햇살 한 줌 받으면서 걷는 10분 뭐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여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끝까지 듣는 시간, 그리고 뭐 가족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한 토막까지 그런 순간들을 붙잡는 게 진짜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가운데 여덟 번째고 아침 인사 모겐 그로스 듣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 가나가시 가운데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와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까 제비꽃 여인님이 저번 주 오스트리아 빈 여행했는데 저는 김정원님 생각이 났어요. 가끔 정원님이 들려주었던 빈이 생각났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빈에 다녀오셨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어저께 그 저희 선생님 만나서 한참 동안 함께 한 일주일 함께 지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선생님하고 나눈 얘기 중에 빈의 날씨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빈에 있었던 그 시기랑은 지금 너무 달라 하면서 얼마나 더워졌는지 이제는 그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원래대로라면은 상당히 쌀쌀해졌을 그런 시기인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슈베르트는 뭐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고 빈 골목골목에 슈베르트의 흔적이 있죠. 그 가운데 저도 참 즐겨갔었던 그린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빈 북쪽 외곽에 그 칼렌베르크 언덕 아래에 자리한 포도밭 마을인데요. 뭐 슈베르트 뿐만 아니라 베토벤, 뭐 슈트라우스 여러 화가들까지 아주 즐겨 찾던 그런 빈 전통 와인 주점, 호이리거라고 하죠. 그런 주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데 조금 이렇게 해가 뉘엿이어질 때 거기서 이렇게 와인 시켜서 마시면서 또 거리 악사들, 그 식당에 거리 악사라고 할 수 없죠. 식당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악사들의 연주도 듣고 담소도 나누고 참 정겨운 곳인데요. 생각이 나네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3권 오프 43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곡은 나비인데요. 서정 소곡집 66곡 가운데서도 특히 널리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음영과 가볍게 떨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비가 이리저리 날갯짓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외로운 방랑자라는 곡인데요. 방금 전까지 가볍게 날아다니던 나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홀로 길을 걷는 사람의 쓸쓸한 마음을 담은 듯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이 이어집니다. 자,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과 외로운 방랑자의 발걸음 서로 다른 두 장면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바드 그리그의 서정소극집 3권 가운데 1번과 2번, 1번 나비 그리고 2번 외로운 방랑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안드레이 가빌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빨강머리님이요. 오랜만에 이 곡 한번 들을까요? 툭 던지듯이 신청곡을 놓고 가셨네요. 아, 저도 마음이 딱 동한 곡이라서 오늘 일부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제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모소, 제임스 헤넷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이고요. 우리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조병화 씨, 김성태 곡 추억, 박신화가 지휘하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2943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정원님, 햇살이 맑은 9월, 오늘은 저의 쉬운 번째 생일이랍니다. 이렇게 생일날 제가 직접 문자 보내는 건 좀 쑥스럽네요. 오늘 생일인데 저희 아들이 중간고사 시험이라서 미역국도 안 끓였어요. 저보다는 아들이 먼저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엄마 맞네요. 애들 모두 학교 보내고 청소하면서 정원님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에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쉬운 번째 생일이면 또 특별한 생일이네요. 웰컴 투 50대. 네, 50대 잘 살아보시죠. 함께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식과 연극, 무용을 결합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집단 아트하우스 17의 첫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합시코드, 리코더, 비올라 다 감바 연주와 두 명의 성악가가 함께 바흐의 칸타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또 핸델과 프란츠 비버 등의 작품을 들려주죠.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입니다.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등을 연주하죠.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낭만주의 거장 시벨리우스 공연이 열립니다. 최영선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핀란디아 교향곡 2번을 들려줍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작곡가 류재준 예술감독이 이끄는 서울국제음악제 가운데 개막음악회 심프 실내악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호르니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 등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가을의 속삭임 보내드렸습니다. 유솜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가희님이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곡입니다. 부모님 부탁으로 종종 연주해드렸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실 텐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좀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곡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 곡 좋아하셨거든요. 저한테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이 정도 곡 쳐주는 멋있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피아노를 가르치셨다는데 제가 오버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듣겠습니다. 김지한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라가의 천사의 세레나데, 김지한의 바이올린, 박종호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앙빵님이 어제 또 매월 마지막 월요일 밤 정파 방송 걸 까먹고 녹음을 해놓지 않아 아쉬우셨대요. 그러시죠? 이게 늘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 방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제 방 안 나네 그날이구나 하면 당황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 정파 방송 때문에 제 방 쉬는 날 가끔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저도 또 그걸 항상 안내하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찬바람 불면 정호님 비염 증상 있나요? 목소리가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갬성별님 얘기로는 무슨 콩을 끓여서 음용하면 증세가 완화된다던데 이것도 또 까먹었네요. 맞아요. 제가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조금 고생하는데 듣기 많이 싫으신가요? 작두콩이에요. 작두콩. 제가 작두콩 차 그래서 환절기에 많이 끓여 먹는데 아직 안 끓였거든요. 끓여 먹고 좋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배지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은요. 가을과 무척 관련이 깊은데요. 네 곡의 힌트막 들으면서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시죠?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꼭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씨 입력해놓는 창 왼쪽에 보면 일반이라고 써져있는 탭이 있는데 누르시면 비밀글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제작진들에게만 보내지는 비공개 글이 글을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림스키 크로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를 타카쿠 니시자키의 바이올린, 골프 하르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 참 매력적인 곡이죠. 우리가 종종 함께 들었던 곡인데 림스키 크로사코프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라 불리는 설화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세헤라자데가 샤리아르 왕에게 천일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목숨을 건지고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퀴즈 난이도 중상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방금 들려드린 곡 천일 야화 가운데 천 글자 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힌트 음악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사막장 알레그로를 펠릭스 사유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학의 즐거움을 축하하며 축제를 벌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죠. 자, 오늘의 정답은 곡 제목에 있는 가을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힌트 음악으로 드렸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글자 천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릴게요.

자, 세 번째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스위스의 영웅 윌리엄 텔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억압에 맞선 스위스 사람들의 투쟁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곡의 이 박진감 넘치는 리듬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은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천일야화의 천, 또 가을, 그리고 말까지. 자,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 막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꽤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노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 땡, 높을 땡, 말 땡, 살찔 땡. 자, 오늘의 정답인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 보고 제가 원고 보고 아주 빵 터졌어요. 마지막 힌트 음악은요, 헤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을 준비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맑거나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노래인데요. 오늘 정답의 한 글자는 바로 비입니다. 한자는 다르지만요. 자,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아, 음악에 취합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해럴드 알렌의 Come Rain or Come Shine. 우리가 이 앨범도 전곡 감상으로 쭉 들었었죠.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천고마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죠.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859번님, 그리고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907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1939번님, 이렇게 세 분 다 정답 천고마비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유, 오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중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았나요? 중상 정도 맞죠? 네, 처음에 문제는 뭐 조금 어려웠지만 힌트 음악 들으면서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도 우리가 전곡 감상으로 들었던 곡이에요. 우리가 슬라브 무곡,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 들었었는데 오늘 작문호 46 가운데 1번 C장주

0: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도 46의 1번 C장조 프레스토를 이반 피셔가 주연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 첼로 소나타를 한번 들어보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입니다. A단초 도시번호 8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장 폰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기와 달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소서. 바로 이곳에서 주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329장 찬송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467장을 이현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바디메오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와 같이 되기를 안양시립 합창단의 곡. 이어서 420장 너 성결키 위해 김의배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숙이 부른 예수 말씀하시기를 들으시고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들어오셔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박운성님, 오늘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청해 주셨네요. 상진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을 경외하는 제 마음에 혹여 희미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말씀대로 성실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원찬님 반갑습니다. 레인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프리지아님께서는 일터로 반찬가게로 주님 은혜로 오늘도 지낼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늘 저희 단체에서 파주로 장애인분들 모시고 힐링 숲 체험하러 갑니다. 저는 휠체어 담당이라 한 분을 계속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몸은 고되겠지만 제가 담당하는 분께서 최대한 편안하게 숲 체험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비 소식 있는데 모두 안전한 여행 되기를 바라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힐링의 숲 체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비켜갈 거라고 믿어봅니다. 꿈을 쫓는 돈키호테님, 폐업과 찾아온 경제난 속에서 아무런 불만 없이 각자 최선을 다해준 가족들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선에 충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지선의 충만, 손경민의 곡이죠. 한반도 26님께서도 손경민의 은혜를 정해주셨는데 오늘은 충만 함께 할게요. 지선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주님여 이 손을 청해주셨는데 역시 신혜숙님께서도 주님여 이 손을 청해주셨습니다. 조준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송기철이 부른 비둘기같이 온유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김숙희님께서 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이라고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시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머니의 최애찬송 보내드립니다. 김동연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큰빛 남성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30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높은 곳, 최고 부자, 가장 빠른 것, 가장 아름다운 곳 등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할 때 우리 자신은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서로를 해치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되어 주변을 전염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남을 높이고 세워주며 협력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높아지려 하면 마음의 천국은 무너지게 되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높아지려 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낮아짐의 삶, 서로를 높여주는 삶을 통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성길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서울 모태탑창단의 성가 전해드리고요. 조수진의 음성으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교님, 주님 새로운 직장에 나가는 첫날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이직하셨나 봅니다. 아, 새로운 직장에 새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또 행복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663번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오늘도 CBS로 하루 시작합니다. 쉐레퐁듀님께서는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힘을 주세요 하고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노원태풍님께서도 역시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서혜란님, 이게 얼마 만인가요? 정말 반갑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아 그러셨구나, 늘 듣고 계셨구나 하면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264번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9월 29일 엄마와의 이별 1일차. 9월 25일 추석날 맞이하는 오전에 2시 반쯤 엄마와 밤을 보내며 긴 문자를 보냈는데 그날 밤 마지막 숨을 놓으셨어요. 사람들 좋아하시던 엄마,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수원으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셨네요. 엄마와의 흔적이 많은 집, 많은 밤을 아파하며 앉아서 고통하시던 침대, 가만히 밖을 보시던 소파,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야겠죠.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과의 이별을 준비하면서 쓰셨던 문자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신 게 참 좋으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수천 후 이 새벽 시간이 더욱더 그리움의 시간일 것 같은데요. 주님과 함께 하실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힘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는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손영지의 마음 이상 환자를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세상을 안 볼 것처럼 자신 안에 꼭꼭 칩거해 있을 때, 그 최초의 외출이 단구동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으신 따슨 밥과 배추 속댓국을 눈물 범벅으로 아귀아귀 먹게 하신 선생님의 사랑인지 우격다짐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선생님이 제 등을 떠미시니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가 한결 수월해지더이다.

박완서의 고 박경리 선생의 추억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낍니다. 등을 밀어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하얀 몽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적어주시면서 이런 글을 함께 주셨어요. AI로 프로그램 개발한 게 오류가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어 오늘 다시 도전해보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도전하신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해 주셨어요. 황정관 트리오의 찬양 김일교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 한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알.
1: 자연 한알.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축복이 할배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하늘로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3: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등산을 할 때 짐을 많이 챙기는 편이신가요? 처음에는 꼭 필요하다고 챙겨온 것들도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제야 가방을 열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게 맞았나 다시 살펴보죠.

9월의 마지막 날 아침.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도 참 많은 것을 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 가볍게 내려놓으면서 이번 달도 뚜벅뚜벅 잘 걸어온 나에게 수고했다 한마디씩 건네면 좋은 아침. 9월 30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샤브올데이.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Today you are mercy calls us. 그 자비하신 주님, 우리 찬송가 253장에 실려 있습니다.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두 곡 흘렀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9월 이달 지내기 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순탄하고 평안하셨습니까? 후자이기를 바래요. 1년 가운데 1년을 이렇게 12조각으로 잘랐을 때 9번째 조각 9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덕분에 여러분과 이번 한 달도 잘 보냈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록물고기님,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찬양 듣고 운동하는데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좋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아침 라디오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설치하는 것만으로 청취 가능하시고요.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치면 글 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가 샵 939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권초리풍 찬양들 나오니까 마치 캠핑 가야 할 것 같다고. 영도다리님 신나신 것 같아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Lead me to Calvary,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스마일님, 그리고 9024. 이제는 제법 공기가 차가워요. 그저께 병원 다녀왔는데 수면 부족으로 고생했는데요. 이제는 좀 덜한 것 같아. 한결 일어나는 것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빗자리 4253 쓰는 분은 남편 걱정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쯤 신랑은 출근하면서 듣고 있을 거예요. 장염으로 몸도 안 좋은데 출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서 고생하지 않기를. 아내분 성함이 없네요. 아, 남편분이 들으면서 어? 내 사연인가? 아시면 좋을 텐데. 나의 아내가 4253 뒷자리 쓰는데 하는 분 듣고 계신가요? 이게 일상에서 우리 몸이 아픈 것 가운데는 장염이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이 괴로운데도 출근해야 해서 오늘 힘드셔서 어떡합니까?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Gary Chapman,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거리. 빈 음식점에 한 부부가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린 딸이 돌아가자고 하지만 아버진 값을 치르면 된다며 먹고 또 먹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딸이 본 건 돼지로 변한 부모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한 장면이죠.

처음에는 부모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욕망이 그들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도 멈추지 못해 인간의 모습마저 잃었습니다. 잠언은 이런 욕망을 거머리에 빗댑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잠언 30장 15절 말씀. 이미 피를 빨면서도 더 달라고 합니다.

에피디미아란 단어가 있는데요. 욕망, 갈망을 뜻합니다.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무엇을 향하며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느냐가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지만 그를 대신한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합니다. 그러니 가끔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새 이것이 나를 넘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더 세움교회 정통영 목사님의 다오 다오.

워낙 유명한 CCM이죠. 로렌 데이글의 You Say.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넌 한없이 모자라. 이런 어떤 내면의 불안한 목소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곡입니다. 시원한 설레임님께서도 이런 사연 주셨거든요. 9월을 돌아보니 굳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하나하나 채점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이번 한 달 참 수고했다 말해주는 게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 같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9월이 어땠나 평가 한번 해봅시다. 예, 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또 청취자분의 사연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요. 평가하고 채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잘했고 잘해왔다 그리고 잘해나갈 것이다. 스스로를 응원하는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로렌 데이글의 You Say 함께 하셨고요. 1590님 아침 출근 시간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미나님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6학년 6반인 지금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레인보우 앱도 처음 다운받아보고 방송국에 난생 처음 문자를 보냅니다. 와, 1590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데 레인보우 앱도 설치하시고 또 난생 처음 참여한 프로가 저희 프로그램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무료 회원가입의 과정 거쳐서 편하게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또 좋겠어요. 9024님 신청하신 Save You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인천 계양구에서 쌀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신대요. 7290님. 오늘은 추석 전부터 예약해 주신 쌀 술빵을 찌면서 9월 마지막 날을 시작합니다. 근처 교회 중보기도회 모임에서 간식으로 주문 주셨는데요. 맛있는 간식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주문 주신 손님도 또 주문을 받으신 사장님도 와, 다 CBS 애청자분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의 끝자락 닐 다이아몬드의 September Morn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지난 추억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약 3분가량 들어주세요. 노래가 그냥 가을 그 자체입니다. 9월을 보내주는 곡으로 골랐어요. 1부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2026 아시안게임 근대 5종에서 금메달을 딴 성승민 선수는 대회를 한 달 앞두고 귀수술을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입원하며 훈련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그리고 금메달을 딴 뒤 오늘은 정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자신을 먼저 다독여준 거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분명 좋은 하루에 가까워질 거예요.

0: 첫 곡은 셀린 디온 일 디보의 I Believe in You 보내드렸습니다. 결과만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또 오히려 좋은 결과로 가까이 나를 데려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1727님, 주디 방송 들으면서 꽃시장 가고 있어요. 꽃시장 갈 때마다 설레는 이 마음 때문에 꽃집을 하고 있나 봅니다. 경희님도 주디 오늘도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쁜 마음으로 조리사 출근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주디스 여러분들 이 아침을 불안보다는 이렇게 설렘과 또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곡들 준비할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6: 완전 좋아요.
1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8: 화물차 필요할 땐

0: 자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중하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4345님이 같은 노래여도 아침에 들으면 더 설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대가 주는 또 영향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예쁜 효정이님 출장길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공간으로의 출장은 언제나 설레네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출장길을 더 설레게 해드릴 노래 마룬5의 슈가 4639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식스펜스 넌더리처의 키스 미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8147님 12월에 있는 일본어 능력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같이 잘 안 외워지고 마음에는 조급함만 가득한데요. 오늘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조급한 기분을 좀 가볍게 해보기로 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셔야죠. 12월이면 사실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12월의 그날만 생각하시면 진짜 지치실 수 있습니다. 딱 오늘 하실 공부 거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낮에 많이 더운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9월도 끝나가지만 한낮의 늦더위도 오늘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동안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낮 동안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10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커지는 만큼 가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서울은 16.7도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4, 5도 이상 떨어지면서 서울 12도가 예상되고 낮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26도, 춘천, 광주 27도, 대구 28도, 강릉의 경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6.7도, 부산 19.3도, 광주 18.3도, 대구는 1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전희의 페이스풀리 3위 구인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토토의 아프리카는 7060 서울 마을버스 기사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출근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고 나비의 꿈님. 인절미님은 아침 일찍 걸으러 나오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고 주디와 함께 걸으며 시작하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현재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1부 듣고 계세요. 7시 31분입니다. 천사님, 오늘은 저와 함께한 쌍둥이 단우와 다나가 이사를 가서 마지막 보육하는 날입니다. 둥이들이라 싸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서로 챙기는 모습 보면서 흐뭇해지더라고요. 다른 어린이집 가서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둥이들 언제나 응원할게. 아,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군요. 아마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우리 단우와 다나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계실 텐데 저도 이사 다니면서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꽤 여러 번 많이 이별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은 두고두고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단우와 다나뿐만 아니라 우리 둥이들 어머님도 우리 천사 선생님 오래오래 기억할 거예요. 울지 마세요. 오늘 왠지 우시지 않을까 싶은데 천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쉘로우, 가을 햇살님 신청곡이고요. 샘 스미스 태연의 I'm not the only one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평범한 하루도 노래 한 곡으로 특별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 노래에 마음을 맡겨봅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아침마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계획한 일들도 잘 풀리고 기다리고 있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또 연애도 사랑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노래는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골랐습니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9390 우물점

0: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주디스의 코디송은 우리 둥이들 어머님이시죠. 민트 송송님께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걸어봅니다.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두 곡으로 오늘의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0200님은 중간고사 기간인데 걱정이 한가득인 딸아이에게 등교하는 차 안에서 들려주고 싶다고 이한철의 슈퍼스타 보내주셨는데 슈퍼스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쉽게 행복의 주문 보내드렸지만 우리 따님에게 또 힘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트 송송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 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1: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0: 익수 황진안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칼리 레이 잽슨의 콜 미 메이비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가 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중국 선수들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국방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울의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서 반도체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의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당국은 10월 2일 대형 그물로 다시 방류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상어와 인플루언서를 합친 샤플루언서라고 소개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목적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실린 미국 연구진의 논문에서 두부가 건강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단백질 식품 순위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부의 단백질 함량은 밥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막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9월 마지막 날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신청을 안 하셨어도 언제나 오나 기다리셨던 분들도 노래 들으면서 많이 사연 주셨어요. 아, 9월이 이제 끝났네요. 9월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다 갔네 싶은 거 있죠. 아직 세 달이나 남긴 했는데 그러네요. 7548님, 오늘은 중3인 우리 딸이 2학기 중간고사 보는 날입니다. 올백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응원 듣고 가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현이래요. 아현아, 시험 잘 봐. 너 공부 잘하는구나. 목표가 올백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화이팅!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쌀밥보다 열량과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3배나 높은 이것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단백질 식품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1번 두부, 2번 고구마. 정답과 함께 이것을 맛있게 먹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모바일 커피 쿠폰 그리고 네일아트 상품권 드릴 건데요. 네일아트 상품권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가능한 분들만 손들어 주시면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써니힐의 두근두근, 화이트, 네모의 꿈 들으셨고요. 오늘의 정답은 두로 시작하는 하얗고 네모난 두부였습니다. 5345님이 엄마랑 출근길에 듣는데요. 퀴즈보다 힌트송이 뭘지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생각한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고 아니어도 어? 이 노래가? 하면서 아침부터 웃는답니다. 코코님도 아, 오늘은 왠지 성시경의 두 사람과 브루노마스 로제의 아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부 힌트곡 맞추는 재미에 혼자 신납니다. 하셨고 유스티나님도 역시 성시경의 두 사람 그리고 최백호 부산의 가면이 나올 줄 아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추는 재미 있죠. 그리고 저희 제작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한 그 노래를 빗나갔을 때 아무도 예상 못한 노래를 틀었을 때 느끼는 쾌감도 있답니다. 서로 좋은 퀴즈곡. 오늘의 1번, 아니 정답은 1번 두부였습니다. 2098님 들기름에 구워서 신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납니다 하셨는데 아 최고죠. 최고 조합이죠. 두부와 김치는 어떻게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9797님 두부, 토마토 소스, 계란, 치즈만 있으면 그라탕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피자가 먹고 싶으면 이 레시피로 먹기도 해요. 저희 남편은 두부 참치 짜그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배고파라. 두부 참치 양파만 있으면 되니까 요리하기도 쉽고 참 편합니다. 아, 갑자기 그 아저씨 생각나요. 밥 아저씨. 참 쉽죠. 뭔가 굉장히 쉬워 보이진 않는데 쉽다고 하시네요. 딱따구리님 두부 안 먹는 중딩 아들에게 두부 탕수를 만들어줬더니 맨날 해달라고 합니다. 전분가루 살짝 묻혀서 튀기듯 굽고 간장 올리고 간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 넣고 살짝 더 볶아주면 끝. 말은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참 쉽죠. 8003님 두부를 카레가루에 묻혀서 부치면 얼마나 맛있게요. 오이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요. 백합님은 으깨서 톳에 무쳐 먹으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 요거는 한식집에서 종종 나오는 메뉴인 것 같아요. 맛있죠? 오늘 못하겠어요. 침이 너무 넘어가가지고. 아, 정말 힘드네요. 1689님 시중에 나와 있는 두부면을 사서 초장에도 무쳐 먹고 장국에도 말아 먹습니다.

렌카의 Free, 그 전에 맨디 무어의 When Will My Life Begin은 8387님 신청곡이었어요. 7살 진이 유치원 등원 준비 중 아침밥 먹으며 머리 묶어주며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래요. 라푼젤 OST로 전해드렸어요. 아, 머리 묶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 더 뭔가 실감 날 것 같네요. 이누맘님도 아이들이랑 재밌게 본 영화 OST라고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라디오헤드의 크립은 비티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두부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요. 두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사연을 소개해야 되니까 사연을 봐야지

오면 또 계속 두부 사요. 오늘 두부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자, 5428님, 고3 수험생 봄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CBS 라디오로 저를 기상시켜 주십니다. 알람 같은 윤주 언니, 50여일 남은 고3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 고3 봄이 또 정답 두부라고. 아, 그래, 봄이야. 두부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남은 날들 잘 보내고 이모가 끝까지 응원할게. 화이팅! 7583님은 차가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회사차로 출근 중입니다. 아침에 바쁘셨겠네요. 매일 노래만 듣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신선합니다. 처음 보내는 문자입니다. 하셨는데 자주 오세요. 7583님과 우리 봄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리앤 라임스 Can't Fight the Moonlight 1533님 신청하셨어요.

보헤미안 님이 이리듬이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요. 그런데요? 동동동 비슷하네요. 테디 스윔스의 미스터 노이럴, 그 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들으셨습니다. 3969님, 조금 전 와이프가 생오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세제와 소금으로 닦고 줄기 쪽은 맛이 쓸듯해서 그쪽 껍질을 깎아냈는데 와이프가 아 이거 일부러 한 거야? 해서 보니까 길게 잘린 오이 껍질로 예쁜 하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과일이나 뭐 오이 같은 거 껍질 길게 깎다 보면 늘어지다가 뭔가 모양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오이 껍질 하트. 하, 예쁘다. 여보, 내 마음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오이도 내 마음을 알고 대신 표현한 거야. 아, 이거 멘트 뭐예요? 멘트 학원 다니세요? 멘트 너무 좋은데요? 와이프가 췌장이 좀 안 좋다는 소견을 받아서 침울해 있었는데 덕분에 같이 웃으셨대요. 금방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꾼 남편분 함께 하시니까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들으면서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에드피아 국민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영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 되니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벌써 올해도 다 갔네 싶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10월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죠. 일요일 저녁에 찾아오는 썬데이 스케어리와 어쩐지 닮은 마음 같기도 합니다. 썬데이 스케어리는 연휴나 주말이 끝났다는 데서 오는 우울감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감을 뜻하는데요. 끝나는 시간은 아쉽고 시작될 시간은 괜히 두렵고 이런 마음 어쩜 자연스러운 거겠죠. 새로운 달에는 작은 즐거움 하나를 미리 찜해두시면 어떨까요? 퇴근 후 먹고 싶은 디저트 한 입이어도 좋고요. 기다려지는 약속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9월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많은 날을 건너왔는데요. 10월은 또 시작해야 하는 달이 아니라 그냥 내일 다음에 오는 새로운 하루들일 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끝을 아쉬워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도 잘 왔고 다음 달도 천천히 가보자.